0: 天，热冻冬天我就饿冻起不他。给我送给他谁哇？忙着吃着冻冻，叫住那酒呢，永不怕我吃雨季是不是？江永吉来接把创作家队来给我对娘的给村民李安去。罗迪娜，创给地公给创作家队来接别你听听。离开给在女将大厅，你坐住前来，忙着启动你给送去所送修不他，永不过去，感动出个出去拍雨及送不是。江永吉来接把创作家队来给我对娘的给村民等在里面。俺去罗迪娜，江永呢？我拉创作人别，数不出看他踏上春雨。俺去，忙去，团员送给出租他逐步饮食送不是。江永去来几把创作家队来给俺团米给给团民春风兵去。他家，孙主荣去铺住给他叫孙日过来团的，给用给社会卡图落着进不他连续突雨去送不是。电信别龙眼拿创作家队来听取，将用给家级创作家队来级别。中华民族集团操办独线单独动物堂，忙着给你拆贴，出不了那么多句吧。制作电力送用去吧，唐总送用他，看见了我国级别，他最别我说，昨天连接看俺了没的。当天三队人兄吃着也不钱呢，团结是团结成就的规定论点当头。当他忙着他，来接把他忙着玩的这娃，俺认为舍不得担心。西人给孟西军队单独当我他，女不谈强在军队投入单位，来接把创作家队来团了，从这也不投入些。团长每天六千起，我的社会给这总统俺东前边，推个中一边创作家队来团去几个你提拔，李英去，团的派松土。电力他皮革健康，唐总多皮节给团结起了唐部门的，跟着电力主不他，制作电力送用切割台，来团按唐部交给他用钱来，每天团结十多动物他，西人主攻给孟西军团电多动物，照顾给团员来西出来，看点团来出轨去吧，忙着给拥抱潘女员外特布朗，加起动物所切与及送不是。他是创业城关区委员曾祖北，城关区娘镇冲雄赤松堂的归途阿东前边书记唐不堂，推个中一边来团入卡去，入门进去等在转卡去，忙催团进了推木头全面起不堂，这什么钱么？举住起吧，第几钱么？绝对起不起钱呢？吃得那做句，准备忙做给他们那谈给那店家那往前三米前把推都打雨结束不是？西子冲给真正来人老在落着你边阿东前边给这种给这冲的杨卡冲作家队书记谈过他推个举皮边来推入卡给入本进去空位放弃唐多冲作立推切据没把你冲没我心当另外怕了你冲作家队给坚持跟个轮穷冲作家队来前边心当忙做遇不他俺去谈不团结切切，其他民别冲着对统一日子送不是。第六年，老俺村军爱吃过给古厝落银不谈。明儿让军给推个三百创作家队来几把吃泥茶泥，军用给创作他奥运天康俺东出个入军呢。创作家队来团别个厝什么谈？场面虽然军阵他推了给跟着差多苦呢，西人土西点不足的。唐不团结起，制作人路停车间起，盘中三百组装车起，来给三百半个人写句语不是。推卡卷个呗，你这创业成一曲，创作家队来推入卡去，几个你这把？何振勇起，杨特别西端来接大娃做不他拉大钱呢？创新他给单位记明写了唐不名的，让叫叫单位给。来几把创作家队来团结，昨天连接看啊，团结定十七不谈，十军提多去拉连谈，忙做给西街铁托别，冲这团结人心送不是？推个卷个别，抢到创建刻入去，我让三楼地区来团入卡给入边，电话前边书记谈不？翻零零去，创新他给他忙做跟送，美丽团结。 시림 주경 속에 전에 틀미네 뉴슈 유구 망기 심체세디 增조기 이지타 망조기 리구 추수소 동그민시 솜시 투가 주영업에 허거총기 성지종 노카디 구이키 청조자들 레투루카기 루미 미마키 신조리 리키 편제 치료 동어타 신조 구이키 순수 피와 신조배 용바 파뉴 용어 제라 구이디 동교티 내게 쏘내라 진네 견지야고 쿠르교인 시솜시 투가 주영업에 너주총기 신조종 롱신도디 구이토자들 수지탕부타 레투루카기 루빈직조 등코이 내튼키 진조 타경체네 망기치토 퇴외주규티 고주사진네 망심도부타 멍둔시바 망기 강예세와 망심초와제 지구인시솜시 두가주영업에 너리서구가알종 생각허법총대 타르게디구유도자대 내퇴외주카기루빈타 수지탕부직조 소남락둔키 단기시주 시림디구유도라다체네 增助기 이지타 망조기 리구 추수소 동그민 시솜시
1: 표창단기 찬용스범이 시동압결리 개워타 디가라 창아치시 소능급어타 착사토부유 로셰보 롱족당위님 창아갸리 개외 신리 수용카부유 원장 넉주 미망처 정중 코류 시행바를 미지바라 창아치규토 신주 낙수체비 덤럼사바 수집체니 健康기 송제 댄주 허다치신유부시 샴라 대고티 선주 쇼인 나주 청기토 캬서 캡제 치신 남대 차진 욕진 치외 정중 쿠류처 테르 참비 신리 수덕타 신순 제제 순덕 치원니 전주 치부시인 나주 청기 나래 타 자단 주기 당주 공미 주장 选바 흑둔케 나주로 신 개발 강에 침부여 니게 믹세기 쿠류타 캬서 토바 대신 사과 치외 넘시 대마와 갱외 순윤 통화 소인 사과토 너주 참배 신리 순체 뇽뇽인 시 숨어시 토바르가웨 원장제 뇽셰티르 송조 야고 차치 너주 등의탄 튠신 유법탄 뒤년 장아치규 도신주 나소 제비 더블람 사와도 유진 대제 진바타 다중지의 토고 창도 단년 뇌주 유규 뎁카과타 순카비 간내레 죄도 제규 너주 총기 나래타 자단주 健康 송조탄 라스코이 코전 쉔바 댄진핑조기 대가를 신 대바라 니바토 14보그 서주를 선리다 튜비 대주 제교바탕 장알고도 내라 피바 주동체 전바체 제교 신주 서지 참마라 안주 규림 용기 주지탕 다경 체로 체니 신순 참마 순토바탕 댐부용화 지지 유치 수마시 나주 총기 장안 치규기 신주 최대 규니비에 딘시 다경와 야츠
2: 한님마 대통령의 회사 정화진동을 낙수자 정화시 참만 다른 같은 체력 야게리 다 고르면지게 정화한 때문에 이렇게 원장진의 교동하는 이렇게 드라레 육탐네 가서신 버터기
1: 서범이 시동 앞에 이 창단토 신순 순토바니 할래 그바 시인 健康기 송제 电阻塔 망추 제외 사변 대체 내주 미마추 장아치외 코류추 간내 각주 체니 신순 제지신 착세토 제토바타 사두 신주 낙수는 뷰토 창매 베타 베뮤인
0: 第一个来库年年准备是今年个别次决定你中央健康库有松教大学初中储备让将来卡古别忙做给一共我家铁团学业你是这样啊居住不切够了这一这边去卡巴年铁团这边那团你是松于不他一度年铁团这边那团你透过前不切边那团松解于不是他店铁团这边那团呢 他是创建了那团结于他，现在创建了那团结于别处。透过前不前边那团起，如果创建了那团你，你这创建了那团我于别处。透过前不前边那团起解于人。他定给一共我家拿，健康苦有天团边那团松就苏州于不他。天哪，健康都是给那团中业他，龙岗前面把做给那团出去。
1: 送你那团席，直接把做给那团送，去把做给那团去，提名给把做给那团我解约不是。一共我家去铁团厂嘛，年铁上来，这月创给了中国了，这月不是。直接交给你，姐姐点最看看你们安安住啊人。第六七个决定做你，这边集团级什么人，点最看人是不提人。 让中期社会团重建卡起电柱坑决定图前年天天起过热单人不别的杀对杂剧人类电柱及天空配件年中海配军水军人类军舰团杀几年都不太别当有事像那天国起身就修营让中期如果重建电柱坑的操着做了前年基地团人员整顿团我们学校人类这么说的起过热单人不别远电柱坑图年差前别人员团培训水军人员及选手配合起有时，接着就变年轻了。也论这些学霸堂，在当卡罗什么说，我们学校人员撤退起不是？结果别人中华美丽集团操办都是电子钱，落给人员争取正确把我所七九所国有时，正点头，创建铁用器从中年期跟着迅速短期天空跌进了这么堂，再见人员短住了这么年。平均三年堂，每届南山挖了中午堂，别哩，年前前特别陆续看两个班切入时，人员忙不时用炸切点堂不严行，针对大学生军队切军不是，省里从经济上经济关系军队吧去炸点，针对点对你切不点多，人员按来忙活通突局，只要有结束不是，结果比如图，我们学校人员及所在我们堂落实了团结战略，长南区杂树堂先个。空格体三千所我们学校人员了有我堂准备去年龄七八十日卡体针对我在堂桌边吃我人员这个所体年归南昌区忙早期人员点缀了军人有时如果我还未理解按照给国车体用一点缀看了卡不月看都内容点缀看了到我住个月结果的你也特动写在点缀看堂也点缀领所来点缀看说了军人看咱们人群写什么事他在电子康期间推年图决定作为结果热谈人们别约情平均电子康图均已出作热情期就这么些别切断针对切行且我记得我别切逐渐年内记得几别切逐渐年拍了切运不是均已出作及成熟康期这些话风俗言起他的配度永久成为哈将搞不穷第一个什么堂拉断图就能露出了年轻啊美丽团之堂三级来这所提的装置解决引起什么事平均要电子领域忙错及超级人员结果变年那么人员率在结果局三级人员堂电子天空来所当地忙错及配置平均水军人员用人看理图的切入时平均要电子领基础六十倍来定吧第一有准确列琴要电子领域三级天天人员天空来西出年中华美丽及平均水军人员军政级别同美生命电送切点比如他为人类电子抗体切合提为忙活军队必须引起什么事我的电子抗体决定作为切合热谈人不比我们谁不生气马切监控堂给自己水军监控所采取我们学校人类我们把它切行所以我所特动人类电子抗体细节针对的切别米利卡给忙错堂有过为娘们车杀对西北堂水军人类及给在娘们所娘有事有过我邓小燕姐博神堂给自己水军去监管哈山这部月帮忙在我们学校人员及所在哈来给我吸毒他年三年我立即陆军人员协助突破重围年龄结束呢哈山什么重写什么事
0: 第一个来过年年最便宜其次绝不给你给我住我的社会我先把我成熟看起国家起与我起我谈杀对杀机继续预备三个村大杀不提其次绝不给你年中央给米利卡给忙错了人民托国一七个也不是陈祖康给解决了命运出切动给他就遇不他决定亲自看习了一年我立给杀鸡陆剧集体切遇陪剧把我问我给小给陪土进追到我年中国坦给我给唐僧人数归来没得怕他听你陆军空翻三起给面来给比我呢我先把我用了陈述虚伪牌陆军给继续预备我不认识他咋请起陆军咋把了提醒我就我军让了他曾经针对送这些的我的给杀鸡他组军给那次我不去预备我的社会给莫舍天别蒙面吃了他们陈素康做不提杀鸡陈家了军政突破穷于列亲爱我就怕松土我是把我领导特别大年让给增重切的 ngari sa gui ki pike chi rung nu kye su bu gyun si som ri. Ngari sa gui kung fan san lup chung ki loma xiao zi tong ki. Chen su kang tu zui ma ta sim na yu gui chen pu tip chung. Ten ki di ki dian bie cho wa ni, ngui si ba hui, ci su lu dong chen ni chung wa si yin. Ngan chui lu gui sim la ngin ni lup chung ya gu chi yin si si ri. Xie do chung wa si na, chen su kang ki, yu nam jian ki to ni, sa ji nang dun ki, xim ju lom ni ta, jue dun zo wu dan ki ni mo, sam lu chip si lup chen so ki chi gu pi ni, ti, chen su ta, lup su gun zin ji si ji jian ki, chok dun nam bi, sa ji din si, du yu yin bu ri. Nga ri sa gui ngun si ba wu pang zui xip shu di ni ki, ju rin xun ba, la gu pian to ki, lu gu ki chu bi, chen su kang ti, guo yi wi. Ti, ngan chui, ngun si ba wu ru chen su shu wa ta, sa ji ning dup gun zin, ti xin bi bun ki dup shu pi wu ji ki san bi kim si su gu ru yu. Ngun si ba wu ning dup la lup chung shu ni, mu tu, bi bi, dun gu qi ge yin si su bi.
1: Di ga li gu ni ni zui bi se, ji si ju ge nin ki nga zhu, la se rin ni ta yu gu tu jin ta, rin ni ta yu gu tu li cung gu wen zhu cung du gam ni ba cho gu shi. Bili rinne ta yogo namchang ka chi sa yungu su kenzo cheba ti. La se rinne ta yogo tunle byuda kongbi zhugyu ta. Na chung rinne pechu yagu chi gyuro gyun nyu saba jin yu shi. Hua rin rinne chokbe jendom xion ba xie lei yi. Nga zui gongzi rinne lo sa ta lo nye dun ba nyan chu jie te yi ge zin la dian ni. Gwa rin ba ta na chung pa gu chung chung jie te. Pyo di yin shu nan be chab dun si char gu che ni. Pyo di pyo chung gyu zi rinne ta. Yue guo ti mang la tianbo tuo ba qi ju yin xi su ma shi. Cao jin ki se yun ngun su, yue guo le li ki xie chu cao bie ci xi yong zha qie ba ma ce. Kui gong yong ki yue guo cha da la guo bian zhe bie. Le li ki pi ki cian tian sui ba tang. La se rin ne tang yue guo ming chang ge zha qi ru zhu gyu la tuan jin jiao shi. La se sui chun kang ki ji jie jin jin shun ba, zhang le ye. La se rin ne tang yue guo le li ki chie xi yin bian ngun ne. Ren gui ki le li ki zhe sui nian bu sun wa tang. xie xu ci xi lak dar qian nian, tuan de par song tu, yu guo wei guo guo an tang bu zhu ju yin xi su ma shi. Ta dian qi qi gu nang, ji du tu, bu li cong gu nam chang ni zeng ni la ken zuo qi ben nang, tuan le ji tie zi tang, cheng zi bian qiu su tie gu mang bu cu yu shi. La zi chong ji rin ne tang yu guo zhu ji ju zhan xuan ba, ma jin qi. Ji ma ra, ngan zui rin ne tang yu guo ti nang dun piu song cao su dang nian. Tu rab sa bie rin ne tang, yu guo tuan le pi ge zhuo wei, le zhen sa ba zong ju yin xi su ma shi.
0: Di ge le ku ne ne zui bi si. Ji ci jub gen nying ki nga zhu, rang yong zhong ki gom ni bie wang bu gyun jian ki yi su ta, ri mi gyu zi jim dun guo cu xi. Ta din ki jim dun ti, mi si lop zi lo me zuo gyun qi ba ta, qi gu pu sum cu xi. Jiao yong ki gyu zi la ga wei, wang bu gyun jian mang bu zam qu du yu bi. Na ju chong ki, mi si lop su lop zi lo ma, do ji cu mi. Nga zuo gyun ba qi gyur ga bu yu. Nye kwa min nam ki gui jia wo, reng ni ki nu ba kang yu dun tu ba chung. Ma wong bar, ji zuo li di ka ki ngan zui sim shu tong tu ba qi gyun xie xie bri. Ta si chong ki mi xe lop sui lop zi lo ma zhe xin ni me. Zam ju di, tu gyun cho ye na. Mi si zui zam la ma din bar, reng ni ki dar xie ju gui ba chung gu yu. Rang gyung zhong bi zui kang ki, le di din zhi xie dui bar, tu chi chi shu gyun xie xie bri. Jem dui kang tu yi su ta rimu zam ju la da kien mang bu yu bu ta. Yi su zi xin rimu sun nyam dian bu xie yu bu xie. Rang gyung zhong bi zui kang deng wu ki wu yun un zin xun ba sun nam zhu ga ki. Ta ding ki jem dui la, jiao yong ni wang bu gyun jian ki yi su ta rimu zam ju chu ju du yu. Jem dui di, tun yu nin ju nye gu yin xie su bu xie.
1: Sen bo lin ye, tian ti pen zhong san ju nyam cha li cien nian zhun xu ca.

0: 개갑기 겐캄 시베 토자 조류 체조로 숭륜 갸굴
1: 생활링게 참디리 뒤 팅디 편중 농촌인 체력 공 벽에 농촌 기승 유로 권도 군총 시베 레제나라 체제 시베 낭 튼차자 년전 시 출소 팅디리 젠기 좀지 긴코낭 키 멍게 블라타 십시 친구낭 키 님은 쓰리라타 부산 좀 들라 니지
2: 신뢰 뮤강 편중 예나 뮤강 기 뮤병 학장 걸 통조로 예동래기 편중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제로 부르규 중국 신뢰 뮤강 편중 예나 뮤강
3: 탄더니 비친 키 추수 구부다다지
4: 까망에 생규루
5: 생에 넘쳐 행기에 공감사 샘라 부부좀네 감게 선교 년주 쇼이 지능아베 체 접겠니 정용기 레지바 총조 자들레 퇴총도 타 정용기 레지바 총조 자들레게 원퇴 냠디 타 원퇴 미기라 생뒤 집에 총도 하사 초부 타 장교조 대위기 수지 왕준 정기 총뒤 토 송셰나 유지 공기 지교 수지 시진핑기 벽에레 퇴고라 나외 가괴 케진 타 Turab Sabe Danki Pergong Zichu Lada Tungu Dindi Cheto Nyam Nyola Chodum Ta Yang Bei Gabbe Chene Lejiba Chongzu Jadu Chibi Le Tungka Yegu Jubdi Chizu Ringlu Tingrab Jengki Pergong Saba Zugjunchi Legi Tiwai Mangu Bugubi Nesu Na Yubji Kis Zhongyang Genkam Kuryu Sungyo Dashi Chokjong Chubi Rangjong La Kagubi Mangzogi Yigu Ngoja Tipdun Shuyi Nishu Zenga 유튜브 Sarkubenitu, Puran Gonjo, Lopsu Yi Gukane, Sido Chuasina. Jilunia don't come in, Juzodolu, Puran Gonjonki, Turim Lupin Gume, Nete, Dagwe Yi Gu, Jinda Dunbe, Ti Dunye, Gosu Guta. Mintu Gube Tutu, Jinangabe, Ti Jungne, Nishunganin Parking Shin. Tutu Yuti, Mintu Gue Chomibji. Kissingajo, Nadisa Gu Munshi Bawu Chensu Kanki, Guajanki, Yuachiwata. Satu Saji Jishu Yubi, Sankam Chunda Sabati. Jizi Jupgen Nine, John Yongi Miri Kagi Manzola, Rimito, Goyi Chigimji, Sido Chuasina, Chensu Kanki. Gundune, Saji Nangdunki, Simju Lomnita, Judun Zoe Dangi Nimo. Samlu Chipsi Lopsen Sogi Chikopine, Chensu Ta, Lopsu Gunzinje Siji Jenki, Chokdun Nambe. Saji Dinshi Dugu Yimshi. Kesang Ajo, Rangyong Jongki, Gam Nibi Wombu Gunjinki, Yisu Ta, Rimu Guze Jimdun Go Tsushi. Tadinki Jimdun Ti, Mixi Lobje Lome Zogun Chibta. Chiwo Pusum Tsushi. Jongyong Ni, Wombu Gunjinki, Yisu Ta, Rimu Zamchu, Chuchu Duyu. Jimdun Ti, Tun Nin Chu Nigu Yimshi. 계급동제주기계속협조제비에 정시 랭원말 딜류다와 탕고네 시비팔 개마 벤조로 덴뷰추 피기 조신유 다와 탕고네 시비팔 개용기 시균연기 소리파탕 투유총발에 갸자 응아차 추파와타 지소제주응의부 시중총법 골통주주주타 시동굽기 십주시지스마티 투유총발에 갸자 직차 구파르와 개용기 덴자 균호라 마저동체 골통추로 줍시타 책동니게 굽주코숨슴베티 투유총발에 갸자 지차 추차바 내쇼기 남바진나 댐바제 총유시 총등부소 챔비에 캐스 치조수 공주 첼로기 체덥 투구창도단에 개공수주네 제주치게 치로동규 다도당어타 티나 첼로 총강 캡제소기 십제 체덥게유시
6: Sarkwebe
5: 차 니 둔 심바티 퇴송발레 갸제 니 차 기에 파유비 크니 어리신진 티랑피 라리아 이렌라 계속 이렌키 최매 주시 약부시 마드나 天文来 첩치회 제구 퐁이지 特技자유비 크니 이스레기 슬륜 네타니에 호이 나륜키 차진 총두토 이스레기 가세 규기 막둔 차주기 각제 믹체조 지차네 춥생유 제제유비 세남초 天地 감행 성규 년주수차 샴라 디글리 쿠네 구지 슈비 내전신다 무튜니 세로나
6: 디카르니
7: 테니
6: 대정 롱치 년친 예궁 대개 롱치이
8: 딩드 딩스나 송세슈니 여러 덴베 칼로시치
9: 딩드 덴자기 시차 덴네 랑신키 쳇서라 겐송치
8: 덴네 기랑키 딩드티게 쳇젠타 딩드티게 시자 딩드게 튕긴라 코도토블라
9: 디네 키랑키 딩드티게 냠뇨 강요 냉처
8: 디가르니
9: 디가르니
8: 벽에 룽팅키
9: 딩드 캐젤레 제니
10: 中国古城有干呢腾古不给点么西罗那既然曾经得理些年我就拿出西巴掌掌六五九古几出六五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
7: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드르신 교지 중중 람파른 예투 강충야
1: 딤주 태제 레젠디 키에게 귤미 람초인
0: 다르키키 센시마디니 편초 롱친 년천대쿠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 시비 내세시

0: 三零年代，他那些查到养了家，学校里给村母推荐的，那就平江农村年轻劳工，培养农村起，甚至天天西北，认识密码人气，啊，南国大江西北南村的，就深深能够赢得个雄鹰了。那些那兄弟用的那些个天天卡巴昂站的来往九股去，初给松啊，你出出他，初给进啊，蹲蹲过，初给你过，来往啊他，初给你给，出蹲蹲赢了。
1: 其实查到的，那些那兄弟有哪名呢？大家查哪么了呀？彻底想哪的这些了。那些个啦，俺听人家那句，他妈，家己生个那么大，他蹲多，伢们拒绝查到人家了去，我就那个有些的，搞的赢了。对的赢了，他那俺那就解决给人说呢，对吧？嗯，正式批的是的。那些那些。他那的，开始学的。那些那些的，嗯，给他的，过给他的地里赢了，以及马拉那罗的有的。
0: 哦，马拉南罗呢？他那块，他那马拉的就直接，他刚到有时间开一万钱有的，所以说的，他那块过的过的了。哦，那罗说的了。那是那是。他的第二下去了，就那那是你们他那很多韩国钱不给的，给不起买卖，差不多钱。
1: 哦，这是是。
0: 我的给不的，我的那罗里有的。
1: 那是那是。
0: 他的呢，第二下去了，这里这给呢，就不如了。
1: 약속성내게네지제국이.
0: 다들
1: 对噻，
0: 第一年级，俺第六年级学么呢？麻辣白的，这不学的啦。
1: 哦，
0: 那前面都什么？前面都什么？几单子？俺他娃都过麻辣的，白相牛肉的，俺这青白搞不了。都过过的芒果体了。
1: 是是是了。
0: 学全部有章，你估计前边学过，人家南路边下张路是不是要学习的？
1: 哦，对噻。
0: 过个别学过南路，我的说干个路，土的。
1: 对噻，对噻。
0: 俺可都前年两个月么的，人家说起这你在前边了。
1: 我这是了。
0: 俺可说的地下住的。
1: 他像他的吉大地上学吧，叫了，伢们呢吉大地上学，因此那罗给他的规矩给什么我就了吧了，
0: 那里，
1: 规定别个去规矩去啊，
0: 是，
1: 第二去怕是这对去啊给过出垃圾这边了，
0: 是的，
1: 来噻来噻，
0: 那就地大起来，他跟着老人，嗯，刚刚他的说出去那罗了呀，他的弟兄妹妹说起。
1: 哦了，嗯，
0: 马上就去岁，变成他的家了，送养去岁，弟兄过来，老爸带养去岁，弟弟，
1: 这，
0: 出去给的呀，他那那就弟媳妇，嗯，干啥去？干，哦，对，干啥带呀？干啥带？这，地给那罗的，给的说媳妇，这，我弟在家里呢。哦，以前呢，可土住的，来噻来噻，快点呀，都是可多干嘛，快点，可怜呀，地主的啦，说啥菜西西。
1: 是是是，
0: 他白相那地，顶住唐古车队在那地车也搞个哩啦，一说起这，你在车住的，
1: 哦，
0: 以前那过过了芒果地队在那说起这住你在住，你马路亲戚住下的，
1: 他长大的我那学那可以啦，
0: 长大的我那学那给那地里下，他春农的，人家么子样，啊，看就么就地下么多，
1: 来噻来噻，
0: 春农过来他，嗯，马拉人当的，他过来人就要马来啦，白相那来我个昂然喜酒。
1: 来往人家你是路亚去，俺妈的。
0: 对，这牛不是路过多。
1: 哦，
0: 人家只有是，只有是啥的，只有给学呢。春农的，哦，春农的，菜农不着俺妈的。来
1: 噻来
0: 噻。好了，不去。老老老。大大的是路过多。对，俺只，这春农的，只有的大大没得的时候，地里下呢，俺地地接住了，给那白下去呢，春农拉茶呢，过过了九龙不一对，两个地接住了，嗯，差不搞了车路啊，连。
1: 哦，
0: 两个哪儿住的？来
1: 噻来噻。
0: 这个。
1: 家的怕的紧，他都是这个可引起规矩区别哪里去？说这个了，出差去来玩了吧了？
0: 是，
1: 来噻来噻。
0: 这是什么样的？
1: 家人家过哪儿是对上班，出差都脱不休息来回吧？
0: 是，那是别吃，那你哪儿吧吃是那。 sochik de ni de ya tik sing ni chi me na ya ta da di da ji gu ri
1: ji ji ji ki ta ti
0: so de on chu ru ri
1: le se le
0: so de chu che dan da di na lo le de ji ma la na lo le ya nga na son de ji si ri chi ju ye shen ni chi men si ri la
1: le se le se
0: de di na lo le
1: lo lo lo
0: o di ge ya ji ta di si ra na kyo ko so de ti matakda madev che che
1: ji ji ji
0: ya kar de ge ba da ni ki kyo ji ri la
1: le se le se
0: no
1: tachana tante kikta di chita ko gyala sonya ki yinba yinna zhiba chukwa na ki ta tundu tante kikta di ta chakta kang yin zhong chita langwa kagi mu inchi nang ki gui gyu gu sunba gu chi pachu tuya ki nirba di tungwa rwa la ta kikta di chani shun gyala kong lu sun sun langwa ki ta chi gyoya gu cesi di chika zhi sunba gyala
0: kikta di chi chili chi gyeri
1: chili chi gye na li ya rab chumbo na chik chi na ya guwa
0: ma la chi gye yu ca su na na zon ta gikta di nubi gyor gyor dhugu ri
1: o
0: koi ta pecha na chik sega gyu gya ta ya man chik ring ri chi ni kardu kardu so chik zanyi zay sa dhuwa ya chi
1: lese lese
0: ni kata wa chay gu ri
1: ta dosi kwa tu su chili chi gye ga ya yun le chi tando gikta di chik pika sabo ma chi bi na rimxin gikta ga so chik zay, nyi zay, sum zay chi, an maang ru maang ru maang maang chi so tiga sub zhugo rwa gila.
0: Zhi yin, so di suba cha shi na, ni ku di che rwa, di ni so chik zay cha, ni ku chi di kali kali kali saa rwa.
1: O, zhi zhi zhi. Di saa bi na, tan chu di in che ya nui zo khar ki wara.
0: Zo di di che, in chi nang lo bi di che rwa, tan tan zon zu di si ri, zheng shi si ri.
1: O,
0: tu su chi.
1: Le se le se.
0: O di gang tan tan nga na zu di si ri, gang gai si ri. Gansne ta dirwa gin la nga nang zu inji mala rang tok to ji ba
1: wo de chok ge sun jo zha bu di ba
0: chok ri zhong ding zang man jia di ri la a ha ya
1: o
0: ha ya na lo le da bu ta ge di lu ji jin ha ya da de yang bu qi
1: wo de de
0: ku a di ri duo yin la na lu ni ji xia ri qian ni le gan ji da wo ji xia ri la ku ni ni de o di di xi wo ri la so di kwa ri kyo kwa ri kaa la so nyi yo ri
1: waa ri la
0: taa naa zu uu yaa jib si chi taa maa loo yo si xio ri
1: ooo
0: dii dii yaa yaan tok to ri ri so ri ri
1: taa cha naa mii kaan taa chi uu jing uup sui tsao paa yaa jing si taa jing si tui maa jing si tui maa tang bai tuan taa ra paa
0: zi
1: uup si tui yaa ka su ri tian bai tuan
0: taa ra
1: dii taa cha che langgo ki inchi naa liya taan taa gik taa taa jak taa ki kui nipu zo di inchi karo so naa loo ki gui kyu ku so mung ku chi ki yaa ting yaa taa maa ting taa jing uup sogo rwaa kia laa
0: zhii zhii
1: ting zhii gung nubi shi ting gwaa rwaa laa
0: zhii laa ku kisi di bachaa nubi shoowe naa ku nyi so chu chu rin
1: ooo
0: ku nyi so chu naa ku nyi naa loo liyaa taa naa zo so mangbu chio maa raa
1: zhii zhii zhii
0: ku nyi so dunga di chee di chee chee rin
1: ooo
0: zab shee rin
1: ooo zhii zhii so di duus zhii gu gwaa rwaa laa
0: zhii
1: di ki ki kwa so di ki chu ki daa duus yaa maa chaa ku di un kwa so di paa zu dar shin chee
0: zhii laa
1: lese lese
0: chik tse pecha na so chik tse cha wa cha shi na ku di chik ri la u ya ji biya buru li ya maa sho chin che maa la gyong li gyong jib kuri
1: tanda
0: tu kuyo tante di tak ta ya jib cha ta chi ri da di ka cha chang tang cha su na ayang kwa ra chik kip tiyo maa lo yo kura
1: wa ri
0: u so tak ta di yu shko ri la
1: lesa lesa
0: tanda na zu pecha shi na chukwa dama da cha ri ti gande susu ti gande susu tak ta shi roku ura
1: wa ri ri
0: la tik di pecha na yun che chin pa jo ke di chiya dharya nyinga yora, di na yi gila, nyumbu chi.
1: Lese lese. Da chak da di chani shubi gina, jik jili changse meb che, namcha koi gyundu, jik chunum di, jik buze pa jik tenpo chi da, kok tuzu dakda li jia di, kye chenpo cha di yorba la.
0: Ri la.
1: Ri la gila.
0: Da di, ngana zu becha shina, chunum da cheshi lomba, tanda jishu ke shubi na chuan he changse ra, di na mangcha shi kongli tichi gyu gore.
1: Oh.
0: Inele yang dhe zhe mo gyu che nyen zhe nyen zhe ne jik gong li jek dong zhe nyen dong zhe nyem zhe li jie xia na kui ta kan chi to ne jik ya wo yore gila
1: le se le se
0: pe rang tak rang ka ma xab che
1: oh
0: chun num di yang din zhe chi ru li na pe cha xin na ta gong li chi jik zhe gyu wa cha xin na kui di zhu ri gila nubi di pe cha na ka zu gyu xin nubi gyor gyor gyor zhu ri gila
1: oh zhe zhe zhe
0: ta zang si nubi ri chang mu cha ya nubi ri ten neng shi ge jam zhu gu nubi ri ten neng shi nga na zu tanda chak da su bu ru li ya jam zhu xia ura la
1: oh zhe zhe
0: di ki nubi gyor gyor gyor zhu gu ri
1: oh
0: yang nyem zhe le jie xia na yang di chi ri ta nga na zu nam gyu chun num ji du zhe ne chun num jik jie bu da ga yang jik chu gu na jik yang si si de bu ri chi gu du wa la gyu rung bu ma jib na 어딘지 계시고 그러기나
1: 레세 레세 어 다시는겨라 디 콩글레세나 쉼등신 추고세야기 코치 말아가 추지디게 미르비 추지능신고 코치 뉴진친보 딘데지 저도마겨라
0: 제이나
1: 변화창샤는 도스터드 잠바 작다 잠지다 기다 잠지 제데레 코피치 추고 아메 나로리아 튠벤드부디 타나카르송 추고기 우징읍디야치 데르 야면은 즉 칼루 딘데차군 고 누버 도스타티 삼바 말라테티치르데 콘 누버디 각자 슈프팅고 유서라샤
0: 제일라 어디 냉가 체슈지리기라
1: 제일라 타나 작다디 더보에 차샤는 춘놈동 조직 튜도리아 제무토바 제베 왕도 송비긴데 비게치 뷰제디 딱다 마데비기는 안코 추고 아마 학된도 인치디치 구규치도 잡아고 처세 톱 쉽지 최고로 말
0: 제일라
1: 디긴 체제 자다 호르치 자 인견다 처세 톱 쉽을래도 잡아고 나리안냐 거로
0: 제 나르 오슬리
1: 나르체 돈도 비게치 자도 무슨 내지 착부터 열대 자세디 고 처세 톱 쉽으나 조장치도 있고 고가 차도야기 내가 열어 말라
0: 제일라
1: 제제제라 제사 남자 회의 균도 인치 나로르 유베지 랑고 카지 탄데 겨나가 기다리 님은 폐체 기다리 말
0: 내내
1: 탄데 지단 뉴뉴 차대바
0: 제일
1: 다제자 추놈디 개체무 쉬고 차대도 말
0: 제일 추놈디 다칸젤로 오랑 나주 티 레전 홍리아 단다 나주 슈리 그래 단다 모틀리아 디슈랑 나주 지주게션 제자하오
1: 제제제
0: 민난 시제 도단랑이 안단
1: 슈 제제제
0: 어디 된쟁 나주 단다 디슈르 추놈 갈로 유미 세시락다 갈로움이 디능식은 하나 줬던데 디슈완 모터사브르 뉴디전에 다교시단 글롭디지와 이기나
1: 제제제
0: 디나로레 양 하나 줘 추눔 모르디 질리 가졸리나 갈로움이 질리 디네 디보로리아 가졸로움이 자상 가세딩 세트 이기나
1: 레세레세
0: 야 주중은 하나 줘 수술레 렉스 하고는 야우도
1: 제제제 레세레세 로 고다니스 공이도스로나 도지
2: 퇴경 안츠 랑골 동안이 도나시르 지롱 랑골 다경기 시제 야보마게나 키랑 칼로와 첸텐시르 지롱나
3: 퇴경 안츠 랑골라 지제 야보툼나야 랑골기 견자리니 랭니기 세모툼나 키랑 체당 덴베 칼로와시 칼라인
2: 랑골 다경니 제나 피타
3: 디네 왕차 덴베 덴슈 권준규 키랑기 균디에 랭니기 랑골라 다경 제당네 랑골기 룰라라 균슈로와 주탑킨투라
2: 디네 키랑키 랑골기 농탄 로라 춘중 치다네 콜롤 십시 치단서 랑골 동급기 균시태 캔도 강릭 영토
3: 타다 키랑키 센신비 리젠디니
2: 딤주 테테 레첸게 낭세 레첸 랑골 다경 시티니
3: 렌게 레첸 난 슈규로 그스슈
4: 주슈 렘포 망나향
5: 딘자주슈 자와인
4: 나체 중남토 코링 유체레 게디미동아타 코리신치 조람미송와 차라동네 코리미동와 코리동급 심미와지 제균이 개강 신도진부시
5: 두경안츠 딤주주수일러 송지슈네 조람딘자타 여럽주상라디네 조람샤동용와 제규 게린체디 딘자타 딘베주슈 코리오지 Tumon to dekwe.

0: 야 슈제 제육이 랑고 당경 거기 진내동 로저남고 고남비네 태가 제디 샤난 즉시 대동 고제나서 내세기라 다들 권경나게 조디 카레스스나 나나스 지 랑고 인진나게 단데 지 기다치르발라
1: 제일라
0: 다 작다
1: 제일라
0: 디니기 지 조 인제연 되고 가르튼 거 유명해. 그래서 말아. 디니 비주치베 규림 처리

0: 도둠나 계랑 채당 댐베 칼로와시 칼라인
1: 랑고 다경 네제나 피타
0: 디네 왕차 댐베 댄슈 권준규 계랑키 균디에르 니기 랑코르라 다경 제당네 랑코르키 룰라라 균슈르와 주탑친투라
1: 디네 계랑키 랑고르기 농탄 로라 춘중 제당네 컬러 십시 제당서 랑고 동급기 균시태 켄도 강릭 영토
0: 타다 계랑키 센신베 리젠디니
1: 팀주 태태 레첸게 낭세 레첸 랑콜 닥종 시피니
0: 렌게 레첸 난 슈규로 그스슈
2: 지슈키 우싱트 양타키 람니지
1: 샤차웨 첸규티 닝니웨 여무인
2: 다리키기 센심바디니 pyeongchong longcheng yeongcheng lekhung pyeogae longjingki jimjui tyeodi sibe lesensi

0: 대대 직자리스나로나
1: 하나수
0: 체적 난도인디 양치수 무투 하나수 고급요 바게라
1: 로이라
0: 내세 콩게 디숭게라 쿠란게 랑고디 디인사 야나 러고다 정구 냠제디 인스
1: 네스
0: 아니 마 토르 법에 걸어서 말라
1: 어
0: 아니 즉 러고체나 예그레 야면나 가수레디 단다코 땅스바다 잭스
1: 로
0: 잭디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도구 샤비나 디제루리나 다 양 참 소토바질이야 홉도 마위게로알
0: 제제제
1: 소리야 경기그리
0: 소리 경기그로 알
1: 홀
0: 레세레세
1: 라고디 랑가 대보다 뉴트럴한 배제단샤
0: 레세
1: 하나서 라바도 인짐지 디간데 샤고도 일라
0: 저발
1: 너
0: 레세레세 다잖아 즉 정국이 피게치 곧 당스네 잭스로다
1: 제일
0: 디디디 즉 랑가 피게 가수레 즉 쿠이양보 랑은연보
1: 제
0: 대원신 뉴트리션 대보
1: 제
0: 대제가나 즉 배주다나 사보 유치
1: 제일라
0: 다 러구랑디
1: 러구디 단도이라 대배주다레 하나 좀 어떻게 다 년고래야다 이제 요마레 안가 교두다 이제
0: 제제제
1: 디디 러구디 배주다는 캐시브주레
0: 레세레세
1: 디디 나나주 카지게 디치도 알 나 소트 토아간 기도 알 배샤나 단다 안기 시베 소 시베간 루이나 그도 나베간 기도스 다 년고래가 루도 알 도시 년고래 도마레
0: 레세레
1: 이제 마자오 소지 아니 시브노 마 순베간 이게 안놈디 제침나 아니 그래도 야숙 참배주고 아니 시베간 기오리
0: 레세레세
1: 노
0: 다잖아 랑가 구토보 랑메 대본 메바 랑바도 랑속바 야치 개바다 라마직 툴파 데테카비야 다치 라구디 럽슈는 베조다는 교마르 발
1: 제일 티타야 요마네
0: 데자 치그리르 발
1: 제일
0: 레세 이제 미지 그래서 수는 코치
1: 디레가네
0: 제발 디디간에 계제
1: 제일
0: 레세 도지체라 데네겔라 추눔고 디무투 겔라치 크슴나 뉴직 소르나
1: 레세 되는 나조 디샬 나 WD 망체스나 나나조 뭐저 딕스 디르 단다 아메리가체
0: 제라
1: 되네 뭐저 딕스 로체다 엔젤리오리
0: 오
1: 디리
0: 레세
1: 되네 나조 단다 추시메벨
0: 오나
1: 추 WD 망체스 디리샤일라 뭐저 직 로긴 이제 단다 chala oya motor sunde mewe gila
0: je je je
1: tik nyam jo ande
0: je je je
1: ya mene chik lo gen de ke cha ban de lian lu ya sha
0: le se le se
1: ha
0: ta cha na ko chunum ki tan da ko chik che si cha ne shu bi na tan da ang da tho ne bi ge chik ngun tho bi ji de wa la
1: je yi
0: ni ne shu bi ge ne chik ang da the le dun je an lang go so su chi ka su le chik ke chu le dun je bi ge chik chunum dang ban na na a cham shu ji ba ge
1: je
0: Let's say.
1: 다 딜로제 배차나 나도 질리치 주제 신사서나 양렉스 카르다운이라 다그라마로 없지 그래서는 그 인지 나로려 한다 잠세티어라 잠세티데상자서 다 틱스 카르다면 아니 나 W 숨줄루리
0: 레세레세
1: 아 딜로제 양 질리 배차나 티 숨주제 십주제 레서나 아니 나서 나 W 십주스루리
0: 오
1: 득스 tenda nga nazu tanda lobdi shmebe dina lo le chi yore la mota jing nyarza zidane dhare tada nye mota tundu nye wadi lu si pecha na ka jige yan na wadi nde shungudu wala kata pecha na lewa angra juru resha tada dimish lu me sesh 가로친 차순에 알렉스 가르다운이 기나
2: 오
1: 나나즈 다 미게 통고마라 인진 다 말아 나로리아디 잠세디 오스티드 그리기나
2: 오
1: 잠세티에 주고 다그 안 라블로우나 잠세티야 숙쳇도 그리
2: 레세레세
1: 디스 가르다면 그냥 두고래 소요리
2: 레세레세 다 전에 춘놈 컨트지 담고 유메디 랑고 소수 지 캐주다 둔제 담에도 개친보 사든도 랑고 지 사부 마 퇴백급이야 랑고 당중을 락팀나리야 춘놈 카리 안다 그 담고 메고 세브티요로
1: 티요리 진리 가줄리네 디루 디루스 타쿠 자와르스 차켄스톤
2: 페나 차샤나 탄데 레고 W 사디긴바 차샤나 니 랑고 데야 남야 다디 진리야 탄데 응그 주주 안그 니슈사 숨주 십주 망고동아 디토네 지 칼라데 춘 거르발
1: 질
2: 레세 토만 베주 당제 지리 지리 머친 구두 잠바 니 춘놈기 안다 레고 W 그 주 주주디 베주 당유나 림신 림신 베주 당당당 춘놈자 고지 투주디 겨르 겨르 겨르 다 지 랑고구 가소레 지 지리디 당제 토르 토르 두 잠바 춘놈디 카르 카르당과 디 개체부치야 되어발
1: 질
2: 다 저는 겨라 레고 W 이네민도 나 W 이네민도 주 W 이네민도 봐라. 네 다들 춘놈 그 안다 춘송알. 네 지게 다들 주주산제 주산제 니슈 숨주사디 칼르그디 춘고.
1: 네
2: 칼라.
1: 그 응기디야 같이 토이네 안티스 카리오.
2: 카리오 봐라.
1: 네.
2: 다시나 나 조랑고 기지 춘놈 표주 집에 규름 처리야. 춘놈 통마 라즈다 드네 짐시 림시 표주 제제제 칼칼단디 개침을 차대오로.
1: 네.
2: 레살레세.
1: 그냥마 디라.
2: 로로. 걔라 안테린시 글레세. 투즈긴베 도시타 주부시고 이. 아니 제글레세나 걔라 디테야 무투젠가 주스가 남서 송로나. 아다다 차종바고치 걔라 도치치 제송고도 제제디 규제 걔라 그 체디디 규제 아니 랑고 당용 거르키 제 규신 방고치 신수 니원의 거든치 제송고도 도치치
1: 도치.
2: 로 아니 생겐 용다 담으신 차종 용리야 도치치 나나조 사월지마 나리안 제 초업지 슈구이 나발행게 제스텔리

Rundi, Penone, Puy, the Popular Shuji. Zelone, Don Juni Loro, Penjong, Puy, Binny, Bidrin Kane, Nurse, Bedrin Chepshi. Jumo Bushibe, Zem Rundini. Jungu Sashimur, Jorju Goye Chejigi, Puyi, Sonambe, Soe, Neda, Nusum, Sajin to Tunshin. Puyi, Mogi, Lewan La, Togur Chishi, Zedu Dunbe, Zem Jung, Puy to Chungashita. Tugup Sarbe, Puyi, Nuyu Jinluki. 잠추 개진시경인 버티니 버준 준비 체지 자지 로버부처도 박자 하정 상부식 튜니 좀나 가외 쉰기 망부 믹뒤 체유라 교당 교르면시 샴라 생게니 표기 쉰기 좀 개마 니마 편도 라지 개이기 토안에 잠바다 표노네 표게도 법규당 좀지 양뒤제 슈비 점충 링체 주무부시비 류게바티 센라나 노부딘진키 넘부나부 뒤통당 고동 견유바다 강바르 주르데 유링 치세 차지 견배 응을라 대두 톡부차시 락바르 레툼식 켓디 아메 듄토 센나앙 랑네데 노부딘진 응음알레 샤리도 응세 퇴부친 유경 견큐니 응음알레 가진기 밤수퇴 사과도 주대 요링티 고신도 중도 가왔난 누부딘진 김도 뒤뒤 주대 차직 녀로아세 아마르 슈어 팅마 팅유 부총주 기바 주대 균주를 메가케 메라 주대 균에 샵주 접주티니 콘주 공바 촌주에 딸기 섬듄시 섬듄티 아메 죽투 메바르 가와저시기 주바시 누부딘진 김당 체디 로직 친시 양결 김구르 주두 아마 레강 카국수 친두 그 아메 카주도 대대 레툼잠네 아마 소미 기란라 샤몽모 쇠수 시시 진부 콥식식이 수업다티 통두 선기 그장 졸라 무양 되바식 중 매 진부로 창포바 강루베 누부덴진기 정문이 디두 신의 통화달 군인의 대대 중점 체계 천도와 신도 치신 그 천하기 깨치 윤도 코단 김장 대월기 양타 링도치 나샤몽모 선유 매번의 말이 주례 가루의 김기 샤몽모 기제 난주설 엄수된 발 마연시 나천좀 외부 가주의 자네 가루의 또 세그 말이 김장의 교자 중원의 숭 아마 천좀 가 신도 샘발 둘바다 다자면 누부딘진라 큰심 대장 매창월 가와저시라 챙기 유명 수레양 좀당 뛰미톱라 개차 시제 나라신 쇼방아보로 처음에 아마천좀라 샤몽모 개월 주주 최고 뛴튜니 내주 팀저시 용주 인바 누부딘진 키시 그 아멘 링륜기 유배 아멘 타르발 매동외 칼라 짝타 취경 아바 저시기 제규 양양 체자 창 망타주 동네 로시 개바체 가와 저시기 김이 텐조 아멘 삼바 능신기 샘나부 텐자 메바르 콘조 샘바 상부두 콘츠 코란 아마르 샤몽모 개와 땅주스 그 아마르 현두 신투치 웬디 삼루직 동두 텐자 시에네 초지유 아마 레바 책배 나와 떼네 주구 말이 삼네 카로알라 창고는 동네대 빈기기 진표 수업다디 통지 심기 마수해발 짬네 샥비 레툼네 랑가르 샤몽모직 랑디 아마 춘솜기 카살겠네 아주 아마랑 찬장 샤몽모기가 용부지 체장 아마랑기 진마치 지시 또기의 주인은 샤몽모 통용매배 지단티를 아마 춘솜 콩주 랑다취니 내면 차부치징 티니 로사 체직 임바양 지니 샤몽모 랑바 춥춥디 초아디 빈기기 동러슈 아마 콘주 틴자 랑바 통두 빈기 루이 팜네 무샬 침부께 섬기니 치나 훈토니 류라 누부딘지니 대외 항상니 자당 지당 마시 내주 우르주고 내주 우르주고 아메 랑네 빈기를 슈삼자 강바 메디 외토 뒤인 신 차배 랑만니라 슈키기 빈기 무슈 체질 침바다 장지 인비 총배 추구 겐시기 등내 한례신
디초스 따와르치 아마 첸좀 라리앙 콩주 쳬르송네 게슈 첸뷰 빈기라 쿄뉴시 쿄레 아마 시수스 뉴시 땡에 도게 쿄이나 시 나루 차부자 아마 첸좀 기 빈기라 네메 쳬베 자티 누부딘진 기 닝라 작센 슈바다르포 쿄야 랑네 칼릴라 괴초스 침바나 삼기기 뉴루알 제수 닝네 아주 도스 되다 아마 도즈네 생기리 지시 메메 시 메마잘 공네 누브덴지 고칼 립스님바다 그 미베난 지시기 각바다 겐단 규루와 삼기기 촐 삼기기 김기고 제르스 라르네바다 삼기기 나지양 균네 랑와 메바르 게 충유 총이 된바르 태 삼기라 망우시 디리니 로사 세지그리 미주당나 넘도서그리 아마 삼기라 참비 메 미주동와 통두 마주일에 대비 교심기네 나장 신도 잠바르 규르 교의 주부 부주 디뒤 총배사르 삼차지 야가 친제 뭐 로니다와 통시 교란야 모추일라 조디나 냠도주 아마 전좀기 주지세부시기 니르메 킹비에 믹스로 치잠 체지 제겐디라 셴바 띵네 로바타 쳔와 젠신데 종기 롱니 듄케 푸총소르 용기 유베 선규티 니시기 공네 공메 가제다 푸총소르 규자 제바다 샹장기 푸총주 녜바르투 로사르체지기 닝궁 공라 샹낭 롱니 듄케 수와 동규 시 낙자치 로년 등기 수월 수동 밑에 총병기 샘제 떼내 치매 그발 캠장 창매 시지기 랭겐티 좀두기 푸총주 기포모 겐슌 창매 미글람네 풍부거지람 따거지당네 로년 등기 유탄 발수주 중는 디니 증념 진저시그리야 헌디 총병 아자 당계기 삼로 탱직당 남궁이는 딱발 댄싱 흉창외 누부 댄싱 동기휴 이내양 다자코 가루의 김기 막발 규르베 레게테 코땅월 총수미 삼차를 뒤미시야 디리니 로살기 니마 당부디 인베 자와 탐제 자 시부시 그듭 총병기 이라 누부 댄싱 땅나 마디와 마주일에 대바식 차르웨 그 명디 샘기 낭내 숲 포슌 로춥튼 춥게 라순바 틴저 가주 당당 유바 틴조 쟁충 전부 유미 쪽쪽기 힌도 카부식미 삼로 당당네 총병기 청수기 도지 동교사 태양 청수기 틀기 콜로사바 뉴잠 임바 마세 콘주이 김라 따거지 두 암무식네 유베 모소 펜도 카와유 노항예 대주 테니 푸총주 추구 로사샤리 창튼 조티시 롱예 뚱켄 수미 도지 푸총주 탕 체만니라 주구주 구구주 콘주 구유 마족베 심예 시칠 유탄투 디엔타 사파감 도이 굽디 지디 되사순 라레 쿠라 남쿠 낙팅팅 쿠마다 라레 제쿠 사찬 쿠신 라레 쥐네 장마 마탁베 제쿠 니마 식시 쿠 푸총주르 주구주 류르 쿠베 쿠라 디엔 콘주 김기 우주 뽑아 제삼나 디니 마루와식인데 태양 푸총소로 퇴진진 경구 사바미나 총발을 얀네 견바다 김장 의와 텐주 김장 침불사네 그 야디 균수 유바티니 창마야와 능신 치 균련기 내주식세 니마 타마르 누브지 슈바나 메레 랑미톱 켄탕 미키 메통 켄푸 푸총주 미창마 직주 니투가 유탄투 존명 푸총수로 로니 대주니 돈좀 섭게티 카야서 잠식디 로니 마덴 공기 퇴수 대낭 유탄기 칼라 담듀다 누리기 남베 킹보다 텐제 퇴수 범위수 제수 류기 메발 콘츠 미끼 롱주 참호 잠양 마쇼로 와치 디니 김장 치무 감기 티두 로직 주니 샤베 버출라 남통외 투샤네
创作用的拼命的明星菜脱血

삼기 김기 잠팅팅당 축제 튜베 유당기 왈라 히바 은세 튜 랩도 축베 아메심바 창기 수네 칼릴라 니쿠 삼기기 눔슈로 푸드바다 티니 튜베 니츠 티긴베 면닝 링링도 양양 유싱 첸듀 메베 니츠 제리신도 면레베낭 양갸르친 대튼당 부엌다 메베 중균니 푸총수 근기의 채모 링싱 창의 치와 태당 자외 슴기 축추도 양양 다리싱 메 락바니기 고 창도 듀디 우린 링무식당 정년 구치 용화당 총진내 레튼 속중 용화 왕고르당 로사르소알라 푸총수 제구치중 가리인종 상마 유탄 총중 테르 속기유 로살 세바니기 님으로 유탄도 축제 대회투 공세 수신치 포모 겐슌 상마 직주 니투나 유탄도 좀기 유지 겐크 몸수 치바피 응세 퇴슈니 미겐베 락바 케르웨 뉴메 로마 고레기 뚜바다시 테니 랑니 현당 멘자 주응은 바 체사 현식 힘바디 내유당 초유기 로메 망치와 강유바티니 티 경치 임바다. 추루원이 부총주 남균기 가세 임바티라 얌생규메. 대등기 지리당 신제 간부 간카시에 대다니 몸수 뛴치 몸마티 인증. 칠바 차차시시기 뚱비 지리 대다르 조화 강양 미나양 미 예묘치라. 예묘 팀제식 톱질 부총주 미 대촌 부자명 매벌 남균 주 매표배 응음할 특별 주동기 총기기 캐촌배 락발 기활치 니 첸토아치 쿠치 아마 첸솜기 샘난기 머기바 대다 민람기 난도 샥바다 쇼바야 랑지 나르 충만용외 추시에 팅직체바다 통규권배 좀가르양 뎅진 모랑기 슈단달체는 디니 롱다 양조용치시 메 보문니다 균이장 추시에 야구식 체제 电影把张西基的约当都这么在玩着什么呢杨九西阿玛的枪户扛车地车地果然能想到这那我记怎么车车明天就按照通讯车都没就这些阿玛我主个名我亲都阿玛让给罗斯对应并且通宵这森基基能命安些主你对那娘的就就么都能忙怎么车车 mēn yāwē lāng mā tuyā kīshik. Āmē chok jīn tōpa tōng tū bīngi kī ūtsū gēbē jīmō tē tsōm chēsā mē bār kūr. Jōng mēn shīgar gābri sēm kī mēn tā chū kī kū. Tuyān kāntā shīgī kāng mō lā gyōn chī kī mē bār chāk chā rōng sūp kī jē sū ngār kīn nē tsū jī yāng lā mē bā tār tū nāng. Āchā ngāni ngā tsam chīn jē ngā tsam lōa yōng chok rī. 빈기기 추구 롱에 줄라 숨바 식다라 섬기기 투어네 주디 쭉쭉 양양당 유단 띵기 루저랑랑티 학조와당 뒤네 섬기 김기 고래낭도 차요 루티니 섬기기 가슈 치베 루식 임바티 셰지니 디다르티 남라 제베 겐지 메바테이 교주 케시 겐지 유나 라이 유라 친초 타이 제니 야네 닝두 쵸라 데쵸 지기 지슌 롱라 슌탑 메베 쵸쵸 케시 슌탑 유나 앙의 힝라 푸르쵸 총지 참베 총두 범네 닝담 슈쵸 루저 항랑 차바티 섬기기 섬장 림비 유바 쵸진 섬기 띵두 제와 침부식 샤라 메 오야 네 경규 사바식 수기인 랑게 쿠어 똑삼 루시다 대도 차수만 수디 강수시 마치 마차바 기앙 시시 점심이기 강배 부두 샤비쇼비 롱바 강시에지 시내 둡수 겹차라 무주 자세기 제추 신지 섬기 민민자와 시라 교로 섬기기 맥단 테니 어그 부습라 침비에 대기기 맥단단 떼내 민자와다 추버 부추기 난도 원주 마친직당 쟁구직 쟁내 균식 원주 쟁구 공화티 원주 마뷰 띵도 록배 밤수트 부총주
pyomi tsu wanchu jiki tingla jik zikyuru gawata. Putungi nemyu tsuishi menjawa jikli jik rinwa ni wangpyu shuri tangja. Bangdian tsuishi marna jangsun biwa shik jingbata. Chubi tingla nanpyu dutung gingab tangwa shik kyun jing. Gebara gyubyu tang tsuishi jikba yinbi gedin shik jibati nigra shiki dambi. Genche tangshin bambar nangyang. 타지 단내 세배 손배 조화중시 냠바르 체버십.

남비 남식탄 바치원기라게다 남비 하스시베 송세카니 주탄세나 주브리라 무티세이나 링겔라 체티시베 토드로나이기 송세카 숨부디나 랑츠라게다 남비 다웨로야 시베 송세디라 키신 링기네 송세디니 비탄 주군남구 공비나 무티체이나 간츠이냐 푸니리 젠키 테지크방자 니고기 고지 주게징아데니 고탄 주게 송은니 주주 주게니고 레원강강탄 주게니게 주든든 규제이나 송세디 주구슈가 비교가 송이 디지나 남링 年呢，俺们最年份的列前期，铁东卡南属于特别不明白些啥呢？俺们今年呢，最近做的哪些呢？用印地波票给车辆占用时间是谈今年基地，CDB个人申请CDB年份的时间的规则呢？车证过节的在哪处呢？主要是嘞，国美的爱说原因呢？俺最年份的列前提呢，你那说为出租车辆车给错，东古做不谈，你提过门出租古别套谈，今年给托领出租。 我们同龄的，叫董秀玉，那么另一个呢，他推动俺最年轻的成就，满意不？那让他学习了。

0: 네, 궁감사.
1: 궁감사.
0: 너 센 가서 있나?
1: 떠나실게요.
0: 너 남라 세박네 있나나?
1: 너 지시를 보내.
0: 너. 기다리 지나 주나제 있나? 저기 수비. 덤지 넘라게 다나베 마지 수비 송세디 서비니나.
1: 기다드 림보도 쉬고 다리 내려나 놓고.
0: 리세 너 거는 있는 기다리 지슈 부르벨라.
1: 라.
0: 안 거는 있는 기다리 리세나 지슈 부르벨라.
1: 어.
0: 리세 너 기다리게 까면 레난도 왜라?
1: 된 다게 여기 우촌발라네 그게 여기 우드누라 제라 부딘도
0: 린세
1: 프라드니다 가가토도바 나디베네 드시는데 주디
0: 린세 로노
1: 나겔라 치고
0: 노 쿠쇼나고
1: 노
0: 니 감사
2: 니고텔레
0: 노 아 니고텔레 안첸
2: 我们老个的，啊，林先生，老老，老个那是完了，忘记了。林先生，咱们这弄不拉给大南边嘛，这是不是送些的啊？忘记了给送一批嘴呢？好的，大家会听得到的。俺们说句话，给俺就做了的，先把这顿那个结完事了，给做呢。俺那俺就是说句话用的，看到都学会做呢，俺那给了给那你，咱就愿意做了，学会做了生意。林先生，老老，
0: 老个了，
2: 其他就做，咱自己生活点的。 现在最近你听的多么多个，那那个，这个这个农家的，这个全部什么从哪来做那个，先做用的，还有这个这个，嗯，青岛来做那个先做用，哦，另这个这个，这里是在做那个先做用，哦，萝卜椒这个这个什么东西做那个萝卜先做用，那那将就先学的多呢，可能跟这边这这里的，那上边那个没得学人家了，你是？
0: 多谢多谢，俺们大云多，多谢多谢，你。你谁？什么意思？送些礼，你去那个图书馆，俺收了拿了。
2: 多谢多谢，给。
0: 那吃点吃过。
2: 我去。

0: 판다니 비친키 추수 중니 닥다지
1: 까망에 생구르
2: 생에 넘쳐 행기에 공감사 샘라 부부좀네 까망에 생규 년주 쇼이 지능아베 치 쥐업게니 정용기 레지바 총조 자들레 퇴총도타 정용기 레지바 총조 자들레게 원퇴 냠디타 원퇴 미기라 생규 지베 총도 타사 초부타
3: 让教教邓伟给书记王军政给从头到松懈那有日空气这个书记习近平给培给来团过了那位高贵开金他突然杀别当给培给这去拉达团队电力切脱娘娘了敲动他养被改变前年来几把创作家队级别来团卡也不住地其作人路听着监给培给杀把组军去来给体外忙我培给别内宿那有日
2: 其实中央健康科学有松教大学促进筹备让教了卡古别忙做给一共我家铁团学院你是怎样啊居住不切给了最这不他他定给一共我家拿健康科学有铁团别那团松就所处于不他天哪健康都是给那团中一他龙康前面把做给那团组织送你那团席你在这把做给那团松去把做给那团去

0: ngajia yubshi. Yigu ngajia ki terdun changma nin terang la jayu chongi la zhubgyoro zi jay yubshi. Sargubi nitu pyo rangyong chun lopsu yigyu kane shido chungwa shi na. Jilu nyedong gyamin shuzo zhulu pyo rangyong chun ki turim lupjin gyume ne ce dagwe yigyu jinda dunbe ce dunni go chukyu tang. Mintu gwebe tuchu jinda ngabe ce chung ne nishu nganin par yin shi. Tuchu yu ci mintu gwebe chukmi bishi. Kesa ngadu ngari se gwe ngonshi bawe chensu kan ki go jang ki yu wa chi wata. Sato saji jishu yubi sankam chunda sabati. Jizi jubge nini jong yongi miri kagi manzo la rimi to goyi chigyu imri. Shido chungwa shina, chensu kanki. Gyundu ni saji nangdun ki shimju lomni ta, judun zowu dangi nimu. Samlu chibsi lop chensu ki chikubini. Chensu ta, lopsu gyunzinje shiji jenki chokdun nambi saji dinshi dugyu imri. Kesa ngadu, rangyong jongki gam nyebe wongbu gyunjengki yiksu ta rimi gyuze jimdun go chusin. Tadengi jimdun ti, mikse lopje lome zogyong chebata. Chego pusum chosin, jongyong ni wongbu gyunjengki yiksu ta rimi zamchu chukchu duyu. Jimdun ti, tun nin chu nigyu imri. Gyegab dumze juki kesa kyabra chebe chengshi lengun bar. Dilu dawa tangu ne shibye par, genma benjoro denbyu chu pigye zhoxin yu. Dawa tangu ne shibye par, gen yung ki shigyun yen ki sole par tang, tu chungba le, gya jang nga ca chu pao ta. Shizu zhe ju ngubu si zung chungba, gor tong ju ju ju ta, shedong gubgya shibju shiji simati, tu chungba le, gya jang jik ca gu parwa. Gen yung ki denja yunu la, ma zi dong ce, gor tong ju ru jubshi ta. Chek dong nige, Gubju kosum simpati, tu chungpa le gyaja ji cha chu cha ba, le shu ki namba jina denpa je chung yubzi. Chongdun bu so chenpi kesi chi jo su, kongju che lo ki chedab tu gu chandu da ne, ge kong su zun ne, ze ju chi ke chi ru dong gu da du dang ta. Tien na, che lo chonggang kyabze so ki shib zhe chedab ge yubzi. Sargubi kesi ge kub jaglam ju ne shi do chung war shi na, Dilu kongki dawa xin na gen yongki jaglam to ngun so genji qi ci zhuan tong ju jubdun ta ca ni dun simpati. Tu chungpa le gya jia ni ca gie pa yubzi. Kani ari sin zin tirang pu lari ya yiren la. Kisi yiren ki chumu chu shi yakbu xin ma dun na tiangwe le cipchi we jie gu pongi ri ji tazi zha yubzi. Kani Yisraegi silun neta nye huyi nanglun ki cha jen chondu to. Yisraegi gase gyu ki magdun cha jue ki gagze mikze zo ji cha ne chupsin yu ji xie yubzi. Sen namco, tian di gam ngen sen gyu nyan zhu xu ca. Shamla digli ku ne gui zhi xu bi ne zhen xin da mu tu ne sen ro na.
1: Dika ra ni. Rejong lungchi nyanchi legung. Tim Zé Melong Sempana Rang Xin Yi Ki Kiwang Song Rang Rang Song Chato Nui Na Melong Dila Sik Par Zhe
2: Mang Zong Mang Bo Bin Chim Bin Jie Yu Ji Kung San Ni So Su Di Cha Tung Tung Nui Di Di Chung Zhe Chim Bin Kiwang Song Dung Dian
1: Tim Zé Melong
3: ཁྱི ཁྱི དེ བསོ ཁ གུ ནས ཡིན མང དོན ཁྱིམ ཤུང གི ནང དོན ཁ ཅི ན བར ཐུ གུ ཡོ ཤི ཡིན ན མེ ལ ལེ དེ ནི སོ སོ ད ཅོ མེ ཉམ ཤི ནང མེ དུ དུ གུ ཁེ དེ ཁེ གི ཧུ གུ ཅི གི ས ད ད ཁ ཆེ ན དེ ལོང གུ ཅི དུ པ ཡ ན ཁེ གི ཐ ལམ ནི ཅང ཝ ཉུ བེ ཅི ངོ སོ མོ གོ བ རེ བ ཅི ལོ ཅི ན ཁང ཅི གུ ས ཡ ཐེ ད ཅོ བ ཁེ དེ ཁེ གི ཁོ མ ལ བེ ཁང བ kanda ki mi xiang le zona kanda ta kini war ki kanle ki ge de ta dong chim ki de ba teng gu yu ta do de ji xu ne ji zo cuo wei chu cuo wei qiu xi le ru te qi gu ne ni ba du chim ki gu xi ta zuo da xin ba qie de ren yi ki qiu wa song qiu qi gu ta wo ne xia man gan zui mang ding chim xiong de ta che ba ta du ne nga zui niam du chim lu ki xie zha ka ji le lo qiu qi de
4: A tere ngarang sunyam du da lobjung siya de mangdun ke chumshung go ke da mangdun chumshung ke nangdo tinde yi ma zu di nian la pen chana mangdun ke chumlo ke ji ke ji zhu ke za so siya ji yore ti shugo de ni ji za tun si ji tun bari ti danda mangdun chumshung ke nanglo la cui bi ke shu xia da nian zhik da ken jia da wang jia zhen nui che ba la so bi ke ane ti go ke tenpep tun zu yu bari yinne da ko nge ma tika sana pen chana nian zhik na nian zhik lo ka ji 听本着看家家城的客家家城市就老干的首先就是吧，但他们入住这些雄鸡了首先，那忙到成熟时间，入住时吧，听这节的，但现在等到成熟三八首先就听到了，俺爷妈的忙着吧，就到当吧他，啊，啥时候去吧，听这有事不的，忙到过个成熟没办法的，听见的有的，想些个，但只去就点吧。 天天都在写，就写过啥子多。但地忙不修了噻，但俺让中央来整，提出去他们这些国家建，给你多对起马修。啊，那舅妈去，舅妈我白给，但俺让做来整，拿落了，听到没事，等把他做开了开了，热热打马修阿姨。听唐伯的忙东成兄给记者团，他们刚刚来听的用的，那天拿落了，前就等把他们这详细给解读记。 啊，就俺那出国选举可忘记，有时的开始写的，我说那俺们出国，咱的中国的有别个出国，等着妈妈接款了，俺那可能选举可忘记要的。但妈接接，俺那不会买不起来，那天的选举忘记买不起来吧？你把这开始都让老爹来来不不给，可让这个上了当当的，可让这个写的准备给忙东给解决，等着白出国了。天天白想就白想那，咱这国贸局女婿给家家来女婿的爸妈亲戚，哦，这国部总局的等着女婿妈的噻，等着写也买吧，送不的。 王婆女婆小辈去经过了大军国吧，他的俺让做开始写的，我说他空中我进了，他经过都不生气了吧？他经过可能做去王婆女婆小辈，那可能做了他大军今年出国说不得，等着要了吧？那可能做去解决办法的，那这当女婆小辈那白拖嘛了吧？但现在俺可能做去日办的，可能做三十天不给解决，等着白出个月说的。 十八天，他等于啥说实现就得了些，现任给满族人士，这让就赞助呢，春菜呢，米色给春菜一百三，等于写下。第二天给俺让做，都要给拿着提给建议，啥话首先就得了多。第二个写的都是那，俺那嗯，经过说的，等于那不说的，等于大将今年没对，俺那俺让做现任满族给他让些个赞助动作，工作给他了。
5: 金米色和大酱菜，他天天给女把白白不吧？他天天那啥不啥吧？天天去穷不勒死多。但俺爸他开始说，俺让说米给去吃吃清淡。俺那俺做茶器干了，他我不买别个就拿同桌了，送交看这钱个玉米地过了。俺那是不？但你俺那点白月了，他天天给，让金送交钱过来，让天天去三不穷有吧？但主把他开始说，那等俺做去的，点把就交钱别去，天天吃就白用的。 啊，那没闲了，那在穷呗。那他来干起没过吧？他这些都他开始有时半差不，那没就去那创建。那他没就去那创建，他就别的。那么你这家里小再小就天天看见了，没闲到这个高档去不？他天天高档去不？他没就别天天给解决别别客人难度没闲到了。那穷苦随便，那天跟着看没过吧？天天这些。但现在听那样，俺爸姐姐刚种的去不？那他也听到出一句嘛的。但是把的东北的开始都是那。 第，俺就开始俺给忙东给，等到嗯，几个咋子忙成个几咋子拿了点白药嘞，都写个推出个老的老松的娘们，俺妈的老几些的老二些，俺的写的好了吧？他结巴的开的都是那第三把的写，第开的说那把他去老穷穷干了，老那马上空了，俺的米给，都是老马些的，他几这这又接不到，真不接吧？等这个，吃酒的老那穷穷干了穷吧，咦？ Tak kau tu tu macam cecik, tak susu lona ya, tak milona lonceng, ane tu cuitu cecik ris. Tak di kau la kasih pe aku boleh jangan tu di nanglo anjur tanda si te nyen nyen ke kena jing ati kau la kita cuitu. Ane di la tiap nak kau langsung ane lop tu cik yu pe sabda itu. Tak di tempat tu cuitu, tak di cuma cuitu jah cuitu. Tak tempat tu cik, tak ni bateri kare. Juno tangwa kau cik, tak tanda anjur mang mang tu ke cium cium saya tu tempat tu ane di zat tu cik ni bateri juno tangwa kau.
4: 다디 고라 아니암 딘디 제주 덴바 듄슈도 티티 카르선다 아 냠제 람로키 삼누 제바 티 카르시에도 올선다 타 도도 제셰비나 벤체나 캉바 까바다 카베 캉바 닌자 아니 티 티 카르사 제소 지구 유바르바 제소 지운도 아니 카베케 아니 제소 코란 캉바 제소 제약 줍자든 좀 노치지 까발라 아 카베케 캉페인의 샤지 카베티 페주 당바다 딘제지로 시유사르 티 고라 아니 칸데지지 겐키구 유메르바 Tiko sepo tu, ta tiko la sepo sui xa. Nyimba ti karasana ta nga zu tere tante wang song ke, ta wang cha song suwa raba ka kwe ba. Ti karasie te usun na nga zu tere xa ta tante sa che ke genzang lembe ke wang cha sayajwa raba, sa che genzang lembe ke wang cha. Sa che genzang lembe wang cha tiko la, ane tante tiko la, terin ke mangdo chumshun na lo la, ti jirto chenpo ra shi tang xa. Ben cha we na, ti na nga ma na ta tante sa che ke pechu tang yang ke, pechu, dang ya wang jia ti nge ma ne dem ma xia ma chu xia da ten zu ni me su du da tin na lo la sa jia gen zhi long bi ke wang jia ten zu ji ni ma za ji ji de chuo ba da ya na xian da ke wang jia ten de sa su qi xia da sa su qi de xu xu chuo bu qi ruo sun ba ti ka de san na ta rang ngan zu da bian chen na rang zu da a zhi wu bu ke dang wa dang ngan zu kang ba ya xin cha bi ke ya xin chang ju chang ju ke kang ba jiao ruo ti ge dang wang da da de le ye wa qi qi ta guo le ne yang de shui xia da xi ba ti ka de su du shen na ne ga rang su de se kang ba ti zhong ma pei ju da da lo dun ju su ro ba lo dun ju le cha bu xu gu ne rang gu ke da rang gu ke dan da tu ju ti rang ru dang ya ge ten ji ke ne a chen lo na ten pe ji xia da yin ne tin na ka de xie du shen na ne ti guo ke ne chung pe ki to shun tu ne su su gen ki gu su la xia da te han la ga le chen bo ji me na su du dan da chen lo ke pa ten su xie bi na karesna ane juma to song thong bo ki shi lang na ane nyue bo de cha so da ya cha de ro nge ma ngui ji de ro wa an tan to juma ta kar sa nga rang zu di kang be ko ge dan da che ti ken ha la ma du ju de da che ma ru ji ane xu xia ke te zu du bi na an xu du lo dun ju le cha bu xu an do chung lu ji an do che ji de ko yi na de ga le yong sa re sta tin de yong sa re sa ji ko na zu de sung ku do ba ta chung lu na lo la ta ji lo dun ju le cha bu xu ko ane rang gu ge tu zu jiang de jiang ya yu ba te ki chi ina tian na to so te ko ta che gu re sti sa da to song ta kar yu me ne kale kale ta jur ba ta nga ba ti kar su dong na ti sa pa sa jang re ti ta ti ki ha lam ta ya po ji pe ju dang ma si bu che em ka si ki ti chen ma ha gu ba che ji ti ki wang ja ti pe ju dang bi na ti sa kale so sa re ti kar re do sa na ane nga rang chu ki ta ti she ti go re ta te se ka wang ja ne do ka wang ja ne do ka wang ja ne do ka wang ja ti chen su gu yu sta ti be ane nga rang chu chen lo na lo le nidu ku wangcha saji pe loka saji ene ti saji da nidu wangcha saji go la ene nangdu mangbo shi tu tarin ci ji ni xie to ma song da juma mi se ke tin de shi nye yi da tupa ti kar re do sona tang an zu ge pen chana gu ju da ya ge ju no ten zu ke ene kon zu dang ju che ya ge wangcha da yang na ene dang ju ni ge da to gu lam lo te ji jo da ji jo to cha bo da ten de ji su xia ti tan da ti nim ba tan da jun do dang wa go chi ti ti ji da sun ba ti kar re do sona da ga zu gen ji go chi ne chi ju den ba da tan jun do dang wa chi nim ba ti gen ji ro ba dang ge dang bo de ji za tong da da ti na lo le chi ju den ba chu ru xia dang bu ji de ka su do ne ma ga zu gen ji ge ga yi do le zhi go ro ba da tan da lo du ge gen ji den ji chi chu go re da ti tan da tan de ki da ting du ki ma zu ki da do lo zu dang da tun ba ro ba xiu ji bo men ba da na ma na zu ki da la ti ti ju sare ni ba te kar su do le jun che yu bi na ane ding ye la nga rang zu da ding zhe tong yu ji de san jiu ding zhe na la mi ka xie ge ne pe qian da mo da su da dang ye da ji ane ji lu su da ding zhe na lo su su pa si ge ma de ji mi pa si ge de san jiu shi tu wa han ba ji ji de ya da ding ye la bei yong de tou bo yin ba ding zhe bom ran ba ji ge mi ge ne ba ko chen jiang ye sa ba ko rang ge pa si ge ma de mi ba ge an zhang ge de ji tan du haba xin ye ju ba ta ten zhe yu bei na ani kan zhe tang ju qi gu mi ti se bo chung xia da sun ba te ga su du na da ga zu ding ye ma yo le chong bei ke da chong ba ke jia la zong du ko rang chu ke ma bei ti gang la ani ma bei ti bei zhen bu ke ting zhe ma bei ke ten bei yu na ga rang su ge de la ta le ma qian de zhi ge si ti ten bei ji xia da xi ba ti da ga zu dan da de sa gang ga chong qian dang lu de sa gang ga de ni sa gu qi xi de ge wo ba ti da ting na lo la ani pa zu da ti na de le de la xia xu qin ye ke chen ba ju ba ko na zu ge ane nge mai na ta ji sa cha mang bo ji le da kong ju ge cha ju tun ju ji chen da ge bi ge cha ju tun ju pe ge duo da tin ju yu bi ane tin ju ge zu xi yu bi na nga rang zu ge dan da de le ge xia xu ken ja tun ju la chim tu bi ko wan cha tin de tu ti de nge ma yo de da yin de de se bo chung xia nga ba de ka su du na ta ji ta to la chi ji ya ne chi ji penalty shu sa tin de ji kin ne ju ma mo thuen ji ne ju ma mo la song tin de yu bi na nga ju xie gu du ti de nge me sa de du ta chu ba de ka su du na ta ti ka sa ken ja so ro ken ja ta ba chen gan ju kang ba zong ba che de ba kang ba ta kang ba ti ne hap chung chi ji ta kang ba han chung chi ben chum lo kang chung chi ba ta tin de che bi na kang ba ti na la nge ma kang la na nge ge me tu ju kwa zo gu me ba kang ba zong ba en chung zo de ju se ya ta tin de che xie chung me ba ta ten ke che sha ta xi ba ti ga ran chu ki de rin ke mang dun ke chum chu na la sa ba chu sui shen ju ti mi xin wang ja go ki ta che ju den ba ta ti pe han san ya ke sa ba sui shen ju ju le sha 다티나 담보티 카르레도스나 제주된 바다 벤자나가랑 추키 에네수스 아 체레만데 콘라 수수키 다치 왕보든데 지 진바든 바르바 맹칸스탈레야 푸지지 에네 미신탈레 베주 당로 치세야 다티데 제약이 삼노여레란 자주뱅이 망보여르바 다티코 키치키 자동트 주베 템베 제샤 아 니바티 카르레도스나 다테시에디오레 벤자나 당한주지 les comptes quel est l'opta tenju nanlo la reba ta chitan chira phok phomol rwa dosi lo wa sa ta ti karso na mi ji ngaran su ti shegor wa ke cha chok pa sheb da cha chu chok pa pe pi ti ene ta ji ngan chu ki ta ti ko ki ne chu tin de chong ba na a de kan de che kung go she go bi ko la pe se bo shu sha
3: ye cha ra ma su lung chen ta nyen chen chen chen de bo so kha gyu ne yin da mang dun chim shung gi na dun kha ji na wa tu gyu yo shi 이나 미나레 디니 소소다 조 미냠시 낭미도 동거휴 게디 키기 후교치기 산다다 카체나 테 롱규치도 파 야나 키기 차람네 장문 유비치 원소 무고와 제바치로치나 강저치고사 야 대단 저와 게디 키기 포마랑베 캄바 칸다기 미샹을 쏘나 칸다다 키니 워기 칸레 키게들 다동 침긴데와 등고유다 도드제슈나 지소 초외추 초와 기우시라 르터 치고나 니바도 침기 규시타 조다 심바체디 전이기 교와 송경 치고 타오나 샤만만 주 망든 침송 디타 체바다 뒤네 나서 냠도 침록이 시작하지라 롭중 치도
4: sympathetic as na and the rumin ke wang cha da and the rumin san me ke so ba and the rumin ke wang cha san da ti ti si xie de wo de dan dan zu ke le ten zu ba gong si xie da kong zu ke wang cha ten zu ke kan zhe ji ni na ran song jiao qi guo yu me ti nang nang de de da jia qi ru dang ji kan zhe song jiao qi guo yu me ti guo le se bu chu xia ta sympathetic as de shen me ge ke cha zhi chu me du ro qi ju de le gan guo xie gu ba da ti 백해진보로도다 대샤 티나나마솔이 된데 인제는 가는 배때 카파 초도 용제 가서 강바제서 진행 임배사다 지지마마 진행 임배서 만주기 단다 차팅든 단좀 미게 차팅든 좀 아니 메 데르도가 군주다 수익 파동 시간에 좀 좀하고 또 왔다 된데 내주 하대야 된데 종년에나다 아니 디기년에나다 된좀 챔게 봐 땅아바티 가서 나다 단다 간주 데르바 에 겐티 진지 다든지 반바 간가 다 차차서야 돼 배타제 정보 유도 아니 좀 괜찮은데 저도 좀 난도인데 좀 그 가장들이 맞아 봐라 가장 쇼카서야 돼 얘네 안에 린도 쇼카서야 다 이제 시도 변천나 된지 통유지리 가장 지 그 지진 당군이 줄 하지 지지 마마라 미 침상지 미 간가 시샤서야 지 카지도 아니 지지 수업다 이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수업다 봐 다야나 팀멤버기 다진 카장다 난두 만자버와 카장한테 배 항상 보고 카장한테 드리제와 항다 미미간가 단예 줘야 되는지 난두 된지 멤버 된지게 이게 된지 양면 현대기 다지 파츠 구바 된지 이번에 만두가 겐트 간지 구구이면 되 배세 붙이자 다 주파티 카드도 쓰나 땅아랑 주 갱원이 시베 상황 된지 여러 바 된지 전에 제비나 아니 디고라 다 간지 지구면 다 십세서 보수이자 다 둠바티 카드 쓰나 미케 차팅지 난도데 자체로 당샤 다 차팅 그 난도데 가르 수위메 다 베 드링크 좀로 나라 파 아니티키 난도데 다 타니들라 아니 템보 체바 마지 타니데 자체로 당마 된데 지르샤 다 난중아 바 망도 중심 난로 긴가베 난도 가르스나 년지 침상고키 아니티고레 다 티년데 침상에 마 아니 단다 듄게 토조 강강에 마 로컬 로컬 로컬 좀로 샤샤고르다 다 되는 강가 루루 제제 망도 청청는 샤르바 녜마 로카 로카 샤제르와 다 디나 녜제 기침창 고서 다 녜제 침창 고르 데 치주데 바 제도 당보데 가르세나 다 디강 주시세 다레 녜마 능 안주 다 챵텐 그 부제 부다 벤제나 제 제르론토는 부지세 브리 브리 부니사 제유바 다 디키 고게 시주테 다 되는 침로 나로라 다 제 고랑지 에니 아, 님들 집에 텐데기 다 자주 텐데기 소사. 되지. 님바티 안에 가라서 소녀 거지. 다 북소야 이게 거지. 당에만 소녀 거지. 다 티 망도 나로라 티 참마상 바텐데 요래. 아니 그 참마상 바다 야나 티 스녀도 바다 테 트링키 티 나로라 베스 차 참보치 세보 소사. 순바 다 티 사소리. 다 티 가서 난 안주 카가 진이 망다 취지. 안에 카가 지야디 망 잠자 카세야디 사자닝은 시베나. 베테르도가 콘조당아 지역들이 원래 친제 땅 아니 단다서 강아지가 도서만 망설이 주의를 친제 강아 제시하고 오르와 아니 되는 게 틈로디 나로로 카르템베 제도스 니마 숨추키 마데 망시 주의 친바도 소르다 초 인게 몬지 제제 망시 주의 친제 강아지야 되이나 아니 니마 숨추키 다 니마 숨추키 아니 코란 숨도 당야가 뒤주 된데 시대샤 대배야 보시 오르도 아디 사자 망보 지글 데레사 아 니에나 최다 제제 다 최다 제제 아니 디 야보시 후 종부레스 아니 니마 숨주 나로다 콘종아 제든 주 뉴루 친제 아니 가가 마치 버튼 데 총도가 다 침상지 가가 제면 주조 진원의 세베나 다지 주조 그 데닝 달라 다 테가 좋아 유디 근데 니마 숨주 샤비나 제용 총용의 세베나 침상 마부지 가가 니마 숨주 시고 아니 가가 마치 뒤 아니 주조로 배 팬 첨보 토데 버튼 데 인도 아니 디게 다 님의 초다 집에 데는 템나 루브레스 다 시바데 가서나 아나 오네 인지 미지카 제고야 텐데 유비나 르바 양 디나로라 테르샤치 아 탐나사바 텐데 유베 벤창나다 카가치아데 통관 시베나 베 티치르와 파조 파동 지제르와 파동 투즈르 뭐 제 안에 좀다 마제 제제르와 레다 춤봉원 시베나 코란조 심상레 야보르 제디고르르와 다 이네 야텐데 쇼 제베나 아니 단다 카가치니 사자티니 고르시로 칼레 쳔보시부르도 다 티이드 아니 대변자나 다 통관기 다 군이카가 제 마주비게 대체 다미 통타제제 된대제 파당세베나 다 코란이 사자니보티 아니 군이 냠도 로치스제 냠도 마테베나 아니 초치기 통관의 주도 잡이나 다 티네 카 제초베 같은데 콘돌을 시하고 유스 대체 아 디 아니 나바티 사바르세 나바티 사바 카르스도 녜마테디 침로 그때면 난다 체제 창사자 마초비나 자 유지 창사제비나 아니 디기니엔데 디 카르사 다 니바마통베 콘도드레 세고르 다 테렌테 테레임도 디 찹첸 네바 디 나자든지 유디 나자디 베송 체제 파조데 말랍체 슈고 디 하코베나 디니엔데 디 아니 단다 맵소야 케텐데 콘도르 샤샤 다 두바다 가서나 다 카가지비 고름 나온도 카제차부시고 어느 초지 폴로망보 수이제르바 어느 사장님자라 게키시스야 티청고데버바 다 티콜라 엔데링 청로 나로라 다 티게 폴로데 어느 사장 그 투모 초베간라 당 유메 콜라 어느 지카세보다 어느 텐데게 데베수샤 다 두바다 가서나 카가지비 고름 나온도 로니 메치게 부주데 아메게 직소조치야 티간라 어느 지 파주다 가라 쪼바디 하마고 바텐데르샤 다 제바티 가서도나 아니 부 다 부티 수수 이메 바바티 수 바바티 수수 이메 콜라르바 아니 인다 맨 콜라 아니 참로 주도 자쇼도 다 데카르시에데 오사 텐데니 수데 나랑 수제 까블 망보 유자 아니 참로 나로 덴페 치상 주 텐데레 상고도 다 단다 망도 참쇼 그 던자 주바티 카르스는 순지 제비 콜레 순지 제비 콜 나로라 제주 덴바티 카르스는 담보티 순주께 아 제육이 좀 넣어줘 봐. 다디 자체로 당사. 니바티 카레서 돈나 벤자나다 순주치야 당연한 디나 순주치시야 그 왕자다. 연나 지팔 매를 지바트에게 왕자 등주 매버 차지로 봐. 근데 디 매버 차지 양 순주 매게 단 순주 주유티게 디 아 그런 삼시 제제 아 공연게 다 자주 배님 매들줘라 삼시 제제 양 디 라서지야 된대지도 순바티 다 사바르시야 디 카레서 돈나 만주 계단다 슌지 기차공에만 나타티리 템베제 탐고르 르바 탐보니바 숨바지오르바 딘나로라 탄데 에네 소소게 테르샤 소소게 다 만주나 초스마르바 초 참모든 주티나야 주주도 디고르시오 마오발라 믹세크 슈이 시바티 카르스도 만주 슌지케 아니 다슌지치아 카첨사 조로 카첨치아 카첨도 다 대시하게 양티 딘두다 나랑 주티데 튜바 벤체나 이도 다 만주 기테르샤 이빠
5: ཁོ་ཅང་ཁོ་པ་དེ་ན་ཇུ་བེན་ན་སུ་སུ་གེ་དེ་སུ་སུ་ཁེ་གུས་པེན་ཆ་ན་གང་ཅི་པོ་ལོ་ཅེ་ཅེ་ཨན་གང་ཅི་པོ་ལོ་ཅེ་དེ་ཨན་མི་པ་ཇོ་

0: 我呢运动的人节目学习，这张去我看宝贝几个运动的，同多哦，还真高位看的呀，搞不起。
1: 这张去，嗯，其实唱歌舞起，看视频那落了，同多嘞，看个什么学员的是的，台湾人节有事是吧？这张去，嗯，同多过日节，我看些那落了呀。 사실 창문로 강게 돔제 아니 디기리야 강가 세모다 앉아 윤교 던져 오늘 님 좀 쉬도가
0: 지샤 어

0: 로리야 넘규 하마고 베네즈 척도 요리데 이네 척부 카시에게 지에게지 무지비체 네즈디 마시 신다 마심 제수스 신제데레 겨르겨르 죽으리지바
1: 지지 체장안즈 넘규네체 돈조야 토나 체고동아
0: Risha, tondo machine by you know, and so so pama pinji da tondo gain la lia. Can't you sure de la kitchen put Risha ridwe?
1: Tara Risha, yin den, tang a nigo lodger. I'm la gonna do you go see la goo to show your she.
0: Yo, the chin on a nigo go to.
1: Young ah.

생남서 디링키 감숨주게 삼에더리 채나 디디슈베낭 퇴차사 슈초수 디린리 첸 좀디 탄츠근 슈케 양친키 레첸 디르십시 친근낭 케 깨준나다 포상점들라가 서슈니 저부 충정 처리디 승기근간의 참어 영외 면도 인원의 슈고이 나나초

0: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ནག ཅུ ཐང ཡོ ཐང ཐུན ཤིན ཡུ བབ ཐང དུན ཉན ཆང ཨ ཆི གུ ཐུ ཤིང ཟུ ནག སོ ཆེ བེ ཐབ ལམ ས བ དེ ཡོ ཅིན དེ བ རིན པར ཐང ད གུང ཆེ དབ ཐོ གོ ཚང དུ དང ཉན ནུ ཤུ ཡུ གུ དེབ ཁ གོ ཐང སུན ཁ གུ གན ནེ ལེ ཇུ དབ ཆེ ཡུ ནག ཅུ ཆོང གེ ནག ལེ ཐང ཛ དང ཅུ གེན ཁང སོང གུ ཐང ལར སུ ཁོ ཡི ཁོ ཅན ཤུན པ དེན ཅིན ཕིན ཟོ གེ དེ གར ཤིང དེ པར ནེ པར ཐུ ཤིབ ཚ གོ གུ ས ཇུ ར སེ ལི ད ཐུན བེ དེབ ཇུ ཆེ གུ བ ཐང ཆང ཨ གོ གུ ནེ ལ ཕི པ 주동체 렘바체 체크 신주 서지 창마라 난주 규림 용기 주지타 다경 체로 체니 신선 참마 순토바타 덴보 용아 지게 유치 수마시 나주 총기 창안 치규기 신주 최대 규니베 딘시 다경와 갸츠
1: 한님마데 당는의 회사 통하지 도는 나시자 아정아시 참만 다른 같은 체력 야게리 다 고르면 지게 예상한 데는게 원장진의 규동나라는 셰트라레 육탐데 라처신 버터기
0: 서범이 시동 앞자 이 창단토 신순 순토바니 할래괴바 시인 健康지 송제 电组堂 망추 제외 사변 대체 내주 미마추 장아 체외 코류추 간내 각주 체니 신순 제지신 착세토 제토바탕 사두 신주 낙수런 뷰토 창매 베타 베미인
2: 디글레 쿠네네 주비세 지능 앞에 치 주변니 중앙 健康 코류 송교 다시 초중 주비 장종라 카구베 망조기 이공어자 태둔 슈이 니슈쟁아 규줍 체교로 지 제베추 카바네 태둔 제베 내튼 니스석숨 유바타 이도네 태둔 제베 내튼니 도구 첨부 제베 내튼 숨제 유비 다디 태둔 제베 내튼나 다스 총기라 내튼 게 유바타 시즈 총기라 내튼 게 유베추 도구 첨부 제베 내튼치 로구 총기라 내튼니 ཉིན་དེ ཆོང་གི ལ ནེ་ ཐུན་ནི ནག་ཅུ ཆོང་གི ལ ནེ་ ཐུན་ག་ ཡུབེ་ ཆུ ཐུགུ ཆིམ་པ ཆེབེ ནེ་ ཐུན་ ཆི་ ཅེ་ ཡུབེ་ ཐ་དེན་ གི ཡི་ གུང་ ཨོ་ཅ་ ན་ ཀེན་ཁམ་ ཁུ་ ཡུ་ ཐེ་ ཐུན་ བེ ནེ་ ཐུན་ སུམ་ ཅུ སུ་ ཅུ་ ཡུབ་ ཐ་ ཐེན་ ན་ ཀེན་ཁམ་ དོ་ ཤི་ གི ནེ་ ཐུན་ ཅུང་ ཡེ་ ཐ་ ལུང་ ཁམ་ ཆེ་ མེ་ པ་ ཅོ་ གི ནེ་ ཐུན་ ཅུ་ ཅེ་ སོང་ ཉེ་ ནེ་ ཐུན་ ཤི་ ཇེ་ ཇེ་ པ་ ཅོ་ གི ནེ་ ཐུན་ སུམ་ ཆུ་ པ་ ཅོ་ གི ནེ་ ཐུན་ ཅེ་ ཐེ་ མིན་ གི པ་ ཅོ་ གི ནེ་ ཐུན་ ང་ ཅེ་ ཡུབེ་
0: 이공어자케테든창마닌티랑라제유총기라주교르지제유시지제조게니니게제덴주칸케니모앙업주와인딜리체괴제덴조니제블린지뒤기삼바니덴주칸인시바티인랑종키서규탄총기카케덴주칸제덴도체니켄덴치고럽단림바베디사드자주진니덴주기퉁콩페제니종회표준수준링내균진타 三千年度台北当有时向来铁国提升就收银让中介洛个冲击电子康迪操着做而前年基地托人与针对堂我们需下人类这么说提结果热盘什么别月电子康托年差前别人与堂培军四军人类提损修配玩车有时接着就给您听啊着也论这些学吧堂这堂卡布什么说我们需下人类车顿车不是结果别人 中华美丽集团策略独系电子企业托给人员争取正邪吧我们所祈求所国有时针对托创建天勇企从中年企根据松树顿企天空叠接了这么堂杂技人员顿住他这么年平中三年堂每年南塞瓦拉中文堂别里娘这些特别陆剧看另一半切入时人员忙不起用炸切电堂不引行针对道松军队切入时 三日从经济乡经济管理局局吧出闸去针对铁军的全部点多人员按来忙我通突局热话尤其什么事结果比如图我们学校人员去所在我们堂落实了团结战略查南去杂素堂先给矿杆去三千所我们学校人员了有个我堂准备去两名前不是日卡去针对我在堂桌边去我人员结果说去你们跟他们上去 忙做起人家电子来军人流水。如果我还未理解，俺做给国车体用完，电子看了看不见，看都来不中，电子看了到我住个月，结果的，你也特懂，现在电子看他，也电子领。 所以电子坑所

0: 这次我写把了金在瓦尔基最新的村委就恰切的找不到铺路我拆过去为根基只要打马的交给琼瓦塘平大八三基我也认为肯定打了只要连把的用我的村委等于热汤人不领域差不多吧去差不多给着汤孙娘特别差不多了点点盲顿车中吹的当作肯定家庭世界国体国地位国内差不多这一不是 마시 카티딩게 데모 쉐웨 차든 죽지미 왠냥 산에사도게 망소게 조셈 텐자미야 참미 참미 당제 쇼니기 디자 증구도 오네 시고티 카티딩 차바네 카티 샴토 제베팔 듄투 유시
1: 디자 잼네 숨줄 학점기 듄도 미초기 켐바타 쳔바카키 장외기 기뉴타 송제제디 총니르 코리오 레소동와타 게감 코리오 송경체바 니제 김자 녜즈 긴송 록친 컬류러 먹을 제베 속이 존에 켜본의 명례 망초러 지짐 시제의 리신 캡데 당화지 라사 총기 지디주기 지자 잼내 듄토 미만년 도베 베춘 록친 컬류기 규시 탄송제체네 망초러 게급기 록친 컬류러 먹을 제베 데내기 APP 퍼블린 지단러부터 他是从今日真人民们称感起陈平起恩居人不这种戏了康巴宣清国的同内这些叫吧他是从今日给他们苦了有句给三十多段被给他们苦了有给陈平兄塞这两天追吧他是从今日平民娘这天做给陈内托平民谈起被期望给送了命内给你把这么接近卡带给得需要执行于不是陈冠去孟西剧谈面具根据剧作给陈内顿土铁坦这玩的陆之前给你看不谈
2: 列团别日日行，俺个人不连叠行，又不是。你们学不谈对呢？天还给及汤前土没错，讲人民信用都起没。文讲三段那种贴了，陈平给早晚出月。车边那修边，西镇接镇列团不稀奇。俺去接镇给南端台，车边那就不谈。人家们给瞧我车边切的，忙错去归这村内接镇先不谈，落了俺土边。天呢，接镇开边东端杨秀日记，娘错什么些月。
0: 新人的。 广东省主播电力国际图，三段那种图，陈雄看不到的，盲生的形式两百七，结果被拉萨中间的，你当家没有遮住路，盲顿陈雄车站单位结果被有过特色。还有些为金州单的，龙我对着团个搞乱，专心看不到电梯修。
2: 生个林个，下面个句图塞拉米塞克修马内，查奇吉克洛准帕的斜块边，强度冲击降得重，刚托冲击陆续配给伊朗美国的我就学员。
0: 配给刚硬塔马托马真塞，杀鸡冲作，强度冲击较大重，刚托冲作第二，龙我顿就团个，顿且没把的配给先不举，而且修马塞拉米塞勒没被。

0: 개각기 겐캄 시베 토자 조류 체조로 숭륜 갸글
1: 생활링게 참디립디 팅디 편중 농천년천 레콩 표개 농천 기성유로 권도 군총 시베 레제나라 체제 시베 낭 튼차자 년준 슈춥소 팅디 레젠기 종지긴 코난케 멍게 블라타 십시 친구난케 님스진라타 부산 좀 들라니지
2: Xingde Ngugang Penchong Yenla Ngugang Ki Ngubyun Lakzang Gor Tungjuru Nye Dong Le Ge Penchong De Nyamdu Buze Towe Pege Ge Lombur Ge Zhongbu Xingde Ngugang Penchong Yenla Ngugang

0: 단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카르니
2: 헤니
1: 헤종 룽치 년칭 예궁 헤게 룽치이
3: 팀제 멜롱 세바나 랑신이기 쿄왕송 랑랑 송차도니는 멜론 딜라 시파르츠
4: 망조 망법이 침대 어디가 이제 지금 아니 차동기 유리 딕 좀서 침대 쿄왕 송정대
3: 팀제 멜롱
0: 갑죽순배 개요 미마 튀미 속칭키 송도 팅순배 터 전잠 총회 중화 미마 지튠 계급기 망튠 침숑키 라랑키 지마 창매 책항보 체배 망튠 개왕러 초용네 팀기 송급 철교 인바 대유 팅디 팀세 멜론 레제나 중화 미마 지튠 계급기 망튠 침숑 골키 낭된테 팀즈바 함라 대창네 대테라 세디나로 슈규
5: 예차라 나서 롱진타 년친 天天地不说卡居的一个盲顿清兄给盲顿卡起那会儿推举游戏也那面了累给你搜索他周围名扬戏囊密度东西给的这个回购起起三大他卡车的铁龙举起头旁也那这个长的将我女别起我所蒙古玩人不起落起的扛着起过上也提他周围给的起起
6: 看到他没想了说呢看到他给你玩的看来看见的他从沉浸的吧通过于他到底这些呢其实我作为出错我救起了日头起过呢你把都沉浸给给些他做到现不切的人家给给我送给我机会他我呢想了满足盲顿沉浸的他车不他对呢我最念不都沉浸给现在卡起了
7: 롭중치도

지 차오 염세 지춤히나 시티바 콩키 샴세게 등규디 레와치소 다니 유박데미히 쳔기 파니 유티 존데미시시 쳔라 나스베급소 네고와타 총부츠 이집니스고 링무식도비 티니 심나 박자 상부시라샤추 파디베지라 니 총기 박다타 모솔리니 제싱유지 키란즈 유디 총르현호이 다 에지히브도 조와타 모슬리야 시비 네칸토디 토브남 퇴칸토 주베지라 랑기 컴요 스리뇨마 사마스베지라 중에 소르체부타 티네 춤춤도 꼴삼 체베지라 네칸토 칠로니 기비니기 티누기 체뮤티다와 체수 진이 저거 코웨 유티 청기 상니 냠십기 칠 카미오 소라 탈괴 네솜시 구지에 춤춤도 교비 춤춤도 레바나 팔송부 남기 다기 탈괴 라킹덕기 총귤 코니 유이섬시를 진소나야 총지겹도 마저 칼롬마 총외 교기 진이 마덕바 이신도 먹고 제소 팔송화 남기 고치지기 달메바 보이킬 네루시 주구 티킬 총기 용결 배용 기랑 총기 레스쇼나 총지 신탄저와 이저와 시체 방부 퍼미시 외도긴 지제 미숨리야 나토 소리 제스도 규 카체 쟁이 시 쇠제 총소남 케바솔 잡니 기랑 둔차시지 사다와타 부부 남샤리야 총도 외도와 저시 틴티 체비기나 기랑리야 총기 첨부 용토라 쇼도 기랑 이집기 나외 걸슈 남리기니 닌제도 조금 용것이 지주주 미디 시베 게지티 샤세 담상 투송시 티마르 다키 레조 미숨레시 랑게 촌남 콘숨부 지주기 케바처 잠도 주바타 티니 닌체 팔리야 카제 칸체바 이기르 괴제 샤마세 무서 디바티 와리야 소신 두다고라 켄게 차 수비시 샤비 튜티네 송지에 체샤 로디 파베빙아니 쫀칸리야 흘류 시베 콤보시 중라 도듀 창마르 차라다 록시다 신제 소 세나 푸숨 초고제니 소와 기진 갸고시 게비 듄차지 지스 다와타 부부 남샤라 소신도니 체상 총도 소니 케바츠 총칸도 흘류기 무소 데바타 지브니비 무디베지라 다라 창창 지주시 日子到会年时了可我去看的时候你去给乔切行程看到罗杰阿拉比子看都没去了有咱们的读书呢天天亚兰杰看我追星色东给乔我立马行程贝德伦丁去普斯坦西别冲不西沙首先都我请不伊贝德伦丁西别冲不提可我同不他电力浪杰大南都培行给你零没有扎钱的地 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
kushio kongi sani bugu shubhin. Tiri kongliya rinpo nam, zikya shubuyu, zikya songwe. Pumi di rabdu chunni meba. Daga gyuntu, kyuk sani, kuyu nyuwa yinla. Rinko yang, kirangi kangsi ke tola, tuyudu lala kona jubile. Ngui gali zikya chik nyume, zikya bana. Tsongbo ti, kirangi songbo taga shang yin. Tiri taga shang lak zang chi we, rinpo lak ju mishu tomi resha. ji targi dang song hui pe mi ti mi kyu ni sang e tan to me yi ma sim ra sha sha ji di ba tan cha ku yu ti chong be ka dong ti rang ya gyu se tun su ge ti ko wo ya lang jie pe mi ti dong ga ni jiang xiu ki rang ge da le yi qi zhe ne ya pi da ji jue bie pe mi ti chong kan na ya le yong wa tan da ge ka zhe du de ji jiang zong bie nang gyu tan jie ni mei ba ta lin

다키 잠쇼 더던 지수 구규티타 차종부시 킬리아 비쇼부쇼 시주비 페미티 구쇼 키토노 코메킴도 시실리아 피로나 시주니 더더볼소 我也 重清楚今天天气的改变，给我对过来登记来团别，一些区域的村别登记地，寻咱们大家小区，前面推荐那木头多，提出出那学校不行，下面要木头多，那么是最这边能成的，现在有。

생남서 디링키 감숨주의게 삼에더리 채나 디디슈베낭 퇴차상 슈초수 디린리 첸 좀디 탄츠근 슈켄 양친키 레첸 디르십시 친근낭 켄 깨준나다 포상점들하고 서슈니 저부 충정 처리디 승기능안의 참여 영외 면도 인원의 슈기 나나초 지메리 채나 양가

0: 당신배 추고 나로기 클론 용지치야기 양고 카레스네 초 야면의지 당사기 요새디 즉 남피제 생각나부서 당학된도 즉 차도리야 즉 야람톤데 제세 세브규나수 토시시고 인격 아 다른 레사나레 갤라 페이지 문화주 단데 즉 주세야리야 즉 원전하에 그 홀라디가 남피유나
1: 여기나
0: 레세 제사 안경나가 대리인데 양외수 나줄이 생기지 태동강 규제를 봐라 다든도 즉 년남 규제 같이 생겐다 당능신 차조 용리야 로라디게 다시 즉 전부 쉬부다 뜬제를 봐기라 안 되시스나로 나쇼이
1: 다시
0: 이겨라 트리스나로
1: 레싱이나

0: 이까로
1: 디케시브규르
0: 직로시
1: 견제
0: 쿠쿠교스케브자
1: 직다
0: 넘춘춘톱교
2: 세븐
3: 퇴중한테 랑코르라 지제 약부터나야 랑코르키 견자리니 랭니기 세모둠나 기랑 체당 덴베 칼로와시 칼라인
2: 랑코르 닥경네제나 피타

0: 기타네 컬러 십시 치단서 랑골 동급기 균시태 켄도 강릭 영토
1: 타다 키랑키 센신비 리젠디니
0: 팀주 테테 레첸게 낭세 레첸 랑골 닥종 십티니
1: 렌게 레첸나 슈규로 그스슈
2: Shuki, Wur Sintu, Yang Taki, Lam Niji.
0: Shatawe, Tengute, Ning Yue, Yamu Yin.
2: Tadiki, Sensi Badini. Penjo Lunting, Yenchen Likung, Purgan Lunting. Jim Ju Teddy Sibi, Lissensi.

0: 트르신 교지 중중 람파른 예투 강충야
1: 딤주 태제 레젠디 키기 귤미 람초인
0: 다르키기 센시마디니 편초 롱친 년천대쿠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 시비 레센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그 고려.
1: 계획을 채시 안 초보대.
0: 안 초보디 디어리라.
1: 저와도 채시도 런도.
0: 런도 디어리. 디나로는 하나 저 단다. 고려성 겹치약 단다. 디셔리기나. 단다 안 저기나 도공 채시 놈도 지 놈도
1: 채시다.
0: 졸란데.
1: 죽랑 채시.
0: 어디? 디나로는 하나 단 지주게 쉬우나 클리 부주치 사셔리.
1: 온데세.
0: 야디.
1: 디소라서 뒤처럽기 가서에 부주스벨.
0: 장세신이지. 네, 디나로네 단단한 아주 모진님 뭐 망치야지.
1: 레세겔라다 뒤에 단단한 차조지기 제 조어스 조스겔라 아니 레진 죽대대 직자리스나로나.
0: 레세겔라
1: 아주 최적 난도인데 양치수 무투 아주 고급이어서 말겔라.
0: 레세겔라
1: 레세 콩게디 숭게라 코랑게 랑고디 디인사 양다 레구다 정구 냠제디 인스.
0: 레세
1: 아니 마 토울 법에 걸어서 말라. 아니 즉 러구 전에 예그래

0: yamen na kasore ti tanda ko tang si ba da jex
1: lo
0: jex di gap di zang ba di di sa go zhen bu qi mei bei le
1: ho le
0: di gan xiang de zhe ge bei xie gen zhen na ge duo le
1: tang nan zui di li xia la da tanda kong de xue nan xi le gu di men nan zui jin ji dan yu zhou shu lem da lang ga de sen de li ya ku bi ju dan de zhe ge le
0: zhe zhe
1: le gu di tang nan zui xi si tu da en de ba bei yan la dan de ge bi ne yin ji min ji
0: 한난주 저발
1: 너
0: 레세레세 다잖아 직 정국이 피게 직 곧 당스네 잭스로다
1: 제일
0: 디디디 직 랑가 피게 가수레 직 쿠이양보 랑문뇽보
1: 제
0: 대원신 뉴트리션럼 대보
1: 제
0: 대장간의 직 배주다나 사보 유치
1: 제일라
0: 다 러구랑디
1: 러구디 탄도일라 대베 주시다레 하나 좀 모트베샤샤나 다 年过来呀，다 이제 여말에，人家交流다
0: 이제了。是是是。俺弟弟
1: 레고드 배주다면
0: 캐시브지오래。레세레세。俺弟弟，俺那时候，看这个地气多了，那说他干几多了。哦。别像那谈的，俺个西北说西北干多云呐，可都俺外干几多，但年过来个多多。是。都是年过来多嘛的了。레세레세。你今今嘛家伙说起，俺西北那嘛顺便干的给，俺弄的这钱呢，俺那个都也是惨白说，俺西北干的给我的。
1: 来塞来塞，咯，
0: 大家呢，啷个苦托不？啷个也得不明白，啷个都啷说不雅气，给不得，啷么去吐了破了？对这个不雅，他去来归的热情呢，别说当能叫嘛了，是了，对当然要嘛的，人家七个人是吧？是了，来塞，你这面几个人叔叔能过去？
1: 对的啊，是吧？是，
0: 弟弟讲的感谢，
1: 是了，
0: 来塞，多谢了。
1: 现在给了，初中过的母体给了去，可是那女性送了呢？来塞。
0: 天天那组第十下了，我W的忙起来时，那组么着，第十，第日谈的，阿们这个去，热了。天天么着第十六七的，你这里有的。哦，
1: 第日。天天那组谈的，去是没完。
0: 好了。
1: 就W的忙起来时，第十下了，么着，就，罗金，就谈的。 chalaoya mode sunde mewe gila
0: je je je
1: dik nyam jo andel
0: je je je
1: ya me ne chik lo ke de ke sa ban de lia lu yar sha
0: le se le se
1: ha
0: ta cha na ko o chunum gi tan da ko chik che si chan ne shu bi na tan da ang da to ne bi ge jing ngun to bi ji de wa la
1: je gila
0: ni ne shu bi ne chik ang da te le dun je an lang go su su chi ka su le chik ke su le dun je bi ge jing chunum dang ban na na a cham shu je ba ge
1: je
0: 但那个男主的确的，第一说继续给选车下好去，我这人昂站学的，难道？是是了。哦，第一那老的，俺那组谈的顶着学的，但么说你忙起来呀，顶着是谈的，昂站的路去，你给我吹那么开的牌就耽误没耽误过的。是是是了。第一，以前没去打过的去了。哦。俺别下想那个啷子，难道么子三百去，谈到过来，谈到这外地别下想了，来我昂站你去路呀的。
1: 对对对了，但第六节别像那，我那做这里吃韭菜青菜算了，人家吃卡的当的了，他个那么路去，可能是那可以引进哪路来啊？他的，咱们这地罗了，咱们这地的上咱做，但第吃卡的当呢，你我W什么就路了，来是来是，俺第六节呀，这里别像那这什么韭菜，十韭菜来是呢，俺那个那做俺W十就是路了，哦，都是。 天堂，俺那组谈的老弟是没呗。第一那老嘞，只有嘞了。我这是伢子在那打嘞。但第二，我这团队呢，我的路是，别像那看这个，伢那娃天天上古多了。
0: 是是是。
1: 可他别像那来我俺们家居住这下，他的没路没事。搞了清楚呢，伢立刻卡了当的去了。
0: 哦。
1: 俺那组他每个通过马路，引进他马路那老嘞伢的，咱们这的，奥斯提住的去了。
0: 哦。
1: 咱们这的别说过，他个俺拉不路呢。
0: 잠세티야
1: 숙체
0: 두리 랑고 소수 지 캐주다 뒤제 담에도 개친보 사든도 랑고 직 사부 마 퇴배급이야 랑고 당중 그 락팀나리야 추놈 카리 안다 그 담고 메고 세브 치요로
1: 티요리 질리 가줄리네 디루 디루 스타쿠 자와르스 차켄스톤
0: 페나 차샤나 담데 레고 W 사디긴 바 차샤나 니 랑고 데야 남야 다디 진리야 담데 응그 주주 안게 니슈서 숨주 십주만 고동아 대토네 지 칼라도 처용 거로발
1: 질
0: 그래서 토만 배주 당제 지리 지리 머친 고도 잡아 네 추놈기 앙다 레고 W 그 주주도 배주 당유나 림신 림신 배주 당당당 추놈자 고지 뒤주디 겨르 다 지 랑고 그 가속에 지 지리디 장제 토로 토주도 잡아 추놈디 가르 가르당 과디 개치 붙이야 되어발
1: 질
0: 다 저는 결라 레고 W 인내민도 응아 W 인내민도 주 W 인내민도 봐라. 네 다들 추놈 그 안다 천송아라. 네 지게 다들 주주산제 주산제 니슈 숨주사디 칼르그디 숨고.
1: 네 칼라. 그 응기디야 같이 토이네야 디스 카리오.
0: 카리오 봐라. 네. 다잖아. 나나 졸랑고 기지 추놈 표주 집에 그림 처리야. 추놈 통마 라즈다. 네 진지 림치 표주 제제제 칼칼단디 개침부차 되어라.
1: 네.
0: 레살레세
1: 테니마 디라
0: 로로 게라 안테린식 레세 투즈긴베 도시타 주부슈기
1: 레세 아니
0: 제글레세나 게라 디테야 무투젠가 주세가 남초 송로나
1: 레세
0: 아다다 차조마 우치 게라 토치치 세수도 레세디 규제 게라 치디디 규제 아니 라고다 쿵코르키 제규시마 우치 신수 이외에 부진치 세수도
1: 토치치 토치
0: 아니 세계 용다 다시 차조 용리야 토치치
2: 러루
0: 사오지마 말이야 제 좁지 수구니 다발인게
2: 저스틸리 사조아 강도 폐병 동초아 흉

0: 탄더니 비징키 추즈니슈 딱다지
1: 변종 롱친 인티 리훈이 그게 롱친네 탄다 변종 선구냥다 리신슈부
2: 변종 롱친 인티 리훈이 그게 롱친네 탄다 변종 선구냥다 리신슈부
3: 세월 린게 공감사 드레니 편다시비의 최솜탕 진행아비의 최주고 레사명만세
4: 텐디의 레제나 슈규 난튼조니 기획업 둠지주기 내동감인 주저조류 균수 둠지 다시 촉중시비 표랑경정수 둠지 다시 나외고탕
3: 사사총계기 낙제탕 자단주기 레지비 소리탕 청리 긴강구류태 랑류 강유된비고로
4: 소고총기 륜주종기 미래망부 라치 때문에 능린 준비타. 티 미래망보로 편다구에 긴강 발동시도 교류유배고.
3: 롱에나 랑종키 총소 자두레지바 지중니탕 족동키 중재 응외기토니 망소기 이지토바 제배고로.
4: 내동경민 주소조류 리내칸키 셰프슈 치자사고 치고비외고 소인. 샴나티디리 첸키 낭툰 십전남세로나.
3: 디글레군의 내수비세 当中央堂杰西积极抗起王者相处闹心结合冬季区域及年冬杰民在主流卷随冬季大西及冬季大西初中西边你对平壤军中所冬季大西闹我们塞今天阿别在主国年壤军从邓伟堂四军娃的这座堂直对闹心大西初中起诉长结合冬季区域及当局孔明局长巡吧雷小无疑冬季大西团战得及当我堂切不及列给浪家养对不是
5: 张军从邓伟基书记王军政浙江堂直对党学务马赛松懈讲闹事张军从邓伟基书记宣布张军从基主席甘孟齐殿浙江堂直对党学务不是雷小无疑党基促进作业把操存陆军习近平基首先党委党中央基冬季来对了采取通奸党堂直接书记习近平基冬季遵守广区结构

주 된자 예 차와 차 담도 당내 사드 된자 능부 송와 시크업들이 샴라 남부츠 무튜제 응어리스 구이기 깽캄 된송 제네 원장 타 주주기 남부 살바 대비 골기 친좀 고주토 사드 원장 괴기 룹 레 다른 멍추 류살 좀 시크업식 세나이업쇼 로달키 다와 시발 응어리스 구이기 원계 신조 낙수 최고 비기유 참탄토 레제부타 망조츠 신조레레 티신여부타 락제 주브제베 서유멀 동초데다네 동초기 최신류미

0: 토 심뉴 유구 요치 지구 시 이시 링진 키시 진 콩키 너리 서구기 통다 발솜토 요치 제규 대대외 내부 토샤네 폭변 람수 퇴구 창도 동화 타 요치기 겐디 년도 당대 육직 낙수 타 육직 선토바 육직 기사제 용외 개린 체대 사토로 모장 키케베 긴캄기 편제 유링 템발 제유 제시 유시
1: 동초 튼레기 망조기 부파르 렘부대바 문체 안주의 축소연의 조화기기 용법 사만 냄시타 자라를 뚱그덥 하장 땜부미 타자고제 동초러와의 띵시를 내가치기 위해 다리를 땡자기 라자 유바마세 김라따도 투바타 용법장 소톱기도부에 조화치잠기와 티잠기 기도조신유 제 레지총주 속중당부의 유미계상 최다르기 동초라 역지 제시로 존미미가 초의 균도고를 링신투 대다르시에샤 레주 총주 동주 저외 딘시 주네 녀종 제바탄 체직 산에 티게 쪽바 티외 망보 동주 튼레 소바르 줄네 김기 고자라 레슈 댐부 총디 수준기 넘주국부의 조화제단 죽지유 레주 총주 등우기 수지 슌바탄 총주 렌기 주린 슌바 댐바 체링기 딘시 장아르탄 템바 교투블라 추슈 치외 산에 티게 동주 뎁스 제발레 사자 셴기 동주 낭진기 마네토와탄 순제 마외 네튼 타주 투바마세 세그드 용기 나소탄 동주 제베 교고 겐린 투블라 망조 타 니사라 레가 제베 레디 겐주니 창매 긴칸 피게기 케보 냠주 투바 총유 데로 레주 총주 신장 키 후안 종타 사공 주외 동주 뇨종 키 냠레 제네 송앙라 링미 자장 뷰리 솜동이 전종 견자시학배 종지 냠디 벤줄라 버퍼라 고르치 툭주 신규리 다디 냠레기 응리기 동주 철종 탑람 되티 튼레 시균 젠기 피게타 사공 냠레 차와라 냠뇽사유 지 댐바치링키 사구이 바르 대다르시에샤 레주 종지 동주 딘시 비준 두 체디 응리 세규기 동주 튼레 첸단 젠단 시규 젠도 주로에 피게라 초용네 군디 단외토 시규타 맹유 락제제기 로교로 지수체로타 산에티게 동주소의 락제기 초제토로 동주소의 시균체로 제당네 툰레 뷰제 링년의 용어라 군디당유 명예 봐라 너리 세귀토 균 동주 딘시자당 이슈잡게 유바타 시균 무치니사 숨심바타 니동 쟁아 로코나라 동주 종바라 용법 고르치 책동 두께 굽주 고글 학잠 중유 차르그 실송 니동 잽뚜르노 레급 너리키 첸덴젠키 동주 딘시니네 시사르도 주니 동주 대표 무책동 조개 망도 등교리 탕동네 원장 무규 바르타 원장 송규네 퇴내라 때네 망초 조규로 바라 내리와 미력 망부 베타블 회미 체네 랭니기 응유주탕 타용라 땐디 잼링 양절의 긴캄 송규타 망조 레이동 이펜키 선염 대비 리우잠네 원장 디니 내리사드 심기 탭치슈타 작당 체시수 규로와 치신유
0: 콩라 넘버 2 센터부터 닝어리 서구계 겐캄딘송체년 원장타주주기 넘버 3 대배골기 친접고주토 사도 원장괴이룹 레달멍주 류살좀 시퀘드리 팅디 决定作为 지자시변당前 순삼타시인
2: 웨이 깨나 쿠추추제 촐라쇼샤
3: 가지배 주글루배 주류어제 규배
2: 아디
3: 강여 녀람 카바동다 님부디 참쇼 中国古镇界卡巴东大萨瓦，哎，卡巴东呐，体外我说的是。新个链接，谈到今年蓝天里面创的，品种龙天年底裂空，拍给龙天气松果的陈兰菊呢，三十八天呢，三九六国都观众席被起立了整体里，俺里前做英雄演点子龙注意，下面那么最母推荐，三九六国都观众里前几档次，三九六国都席把提，三那有不休。国都三九六，他也讲出来，观众都不理你，去了不。
1: 三九六军队军中列阵去，三九六军队南迁。三九六军队军中列阵去，三九六军队南迁。三九六军队军中列阵去，三九六军队南迁。三九六军队军中列阵去，三九六军队南迁。三九六军队军中列阵去，三九六军队南迁。三九六军队军中列阵去，三九六军队南迁。三九六军队军中列阵去，三九六军队南迁。三九六军队军中列阵去，三九六军队南迁。三九六军队军中列阵去，三九六军队南迁。三九六军队军中列阵去，三九六军队南迁。三九六军队军中列阵去，三九六军队南迁。三九六军队军中列阵去，三九六军队南迁。三九六军队军中列阵去，三九六军队南迁。三九六军队军中列阵去，三九六军队南迁。三九六军队军中列阵去，三九六军队南迁。三九六军队军中列阵去，三九六军队南迁。三九六军队军中列阵去，三九六军队南迁。三九六军队军中列阵去，三九六军队南迁。三 신진 둔기 총결 시정 10주 10개 이미 통주를 찍다 티고동 앞자라 편바다유 유주기 추비제 링이바타 대연도 균종된부터바타 셔주기 추비제 링순바 균종된부터유 사르크베 시도 체벌싱나 토주장진내체 룹주제두기 출랑마 배주 강리체네 렘규기 총업주학잠라 健康 추섭에 健康기 추섭 미개범 주시마 통주를 야당 숨주학잠신유 후타오초타

0: Tumjeje, Tita Tupzuki, Tunja Kuoso, Jodun Zor Midi, Simjuki, Tumje Biri, Dingsapta, Samu Dawa, Yamju Chibri. Tokshu Chile Kevatan Kewansu, Shiwe Jingju Dangne, Longo Duju Tonga Kowarin, Perki, Gaku Yunzin, Shinde Lumlu, Mebar Sune, Miri Sagong Rangyun Lumlu, Tunju Chedi, Chizu, Yurin Deguta. Taje Kangjong, Satu Mungshi Jigu, Yuntunga, Tusang Buchimbata, Mangzu Deza Yunche Meba Cheru Chimba, Mangzo Yetsoe Buse Tan Samlo, Luju Rengzingi, Yundo Chinyu, Benju Tajizo, Chongju Debu Yaki Chinyu, Su Soyi, Te Kangsam Lugli Nayubri. Sendronen Ye, Peggy Chetupka, Nishu Dune, Muse, Tongir Kuru, Yundu, Lexu Dangsha, Shamla Te Gorki, Nandu Shibre, Denzin Tunjulane, Mojunungshi.
1: Nishara. 中国民办银行普通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银行 중의 재미타 양결한 위핑 야로와 양결한 깨가 줘봐서 뇌로르 시주 제답기 최든 뉘바되네 산의 팀이 직실에 만의 마음의 명의 코든 제바탄제 켈레기 척두 명의 두리기 만의 땜비 최착바라 군대 당해버리

0: 직준 옆시 생글링게 편종 참도 통결키 세도 숨라데네 망수리 슈카 리미 탁주 체샤 샴라 대고게 난도시브 된진 통좀라네 어쩌는 거지
1: 딜로네소 참도 통결키 양탁베 세든 레제 따와쪽과 당랑린 따르웨 롭종 로스비링 초라 코나라 롭종 제네 마데바라 총의 구치기 니치티 총셉타 디큐 켈레 남산 제기 터서 당벌규네 퇴장라 디체타 슈미비리 태제 카바르기 닥주 차도네 추두제 세바규 망초기 닝담 리르신 센터교유 민예 바라 종결 용기 망주 리슈카 국제 줍시 세도 숨기 토담낭 중네 리슈 장마라 겐티타 토블람 두가제 세부수유 참도로 망초기 리슈 테다 니쭉 토블람 직랑네 탁주 치바식 민바라 니쭉 토블람 숨도 치네 탁주 치신유 토블람 당분이 산에 사도도 테마 주바티 인신 시주 루디타 개와둠지 코리오 주디 강에 시로서 망조 닌람키 차와테다 레치비 산에 사도도 렌데바타 산에 사도도 탁주 시기 샘테 치비 튼다카 두게 둔주 둔고 용유로 탁주 제바리 탑람 니바니 데첸와라 튼주 제디 주바티 인신 쿠공 개와타 로직 마와 협제 치와 제기 뉴욕진 치외 튼다 체급 변종 참도 종기기 겐디 챔바타 님주 데체 레드 제시 릭톱 뒤가 제 카세스위니 디자인 망부의 초직라 쇼기아바르 튼주르 지기 명예 바라 된다 디링 이제 좁게 예스의 준주 제바타 된다 예주 캡듄 레과라 주바리 탑람 숨바니 땅위탄 시슝기 제규르토 주바티 인신 망주의 레자 개진타 로지기 슈류니에튼 사공피기의 강내 집에 십슈 토동소 지용링 신기 된다 대다 땅위탄 시슝기 적주토 태가르 뜸바타 존의 등위가 줍듀 뚝슈 젠돔타 퉁궁 두지 직두 각제제 제발이 세도 수입 잠기 미직 바라 각사니 퉁교 제주 독진 잠두 수도 예세타 리예 죽주 퇴가 리주 죽대 죽구 퉁주 앙다 메버소 망조기 대규 제기 제다 수비 레게 람세 죽바타 사고르 리괴동 리타 다와르 제규 리치규 치민 괴동 치민 제규 제체디 퇴도도 리룹투 메바타 망조기 촌난 첸부 집에 직두기 된다 되다 민자르 대규탄 뒤가 탁대를 제발이 생겨낸지 딜류 따와 당분의 시비에 바라 변종기 캔덴 된제 샹강라 채동 제재 고로 70제 10주 10듄탄 된동 10제 선샤 샴라 디에고르기 난둔 10자 디지라네 렌제서로 무료낸그리
0: 이뒤 살괴배 하사 가고네 시도 제발식나 변종기 사듀 캔덴 된제 채동 제재 판륜 슉진 종유벌에 딜류 따와 당분의 시비에 발표기 캔덴 된제 채동 제재 고치 예동 앞뒤 10주 10개 탄 예동 이제 심부터 퇴송물에 가져 숨주 차고 파워 타테나 샹간라 치도 지제 고치 10개 10주 10분 타 된동 10개 심부터 퇴송물에 뜻 시차니 발이 없이 민을 배의 정중 정지 타이어서 근부 뒤주 수하기 현재 샹간기 총랄 시축신유 태단 첩지 딜로 인지 배바기 샤탄 하세 예루기 가유니 통말 샹간토 치동 천두 람노 중이 없이 사퇴 중감 예력자대내 편종기 캔덴 퇴제 대회 망원 리고내 칠퇴부터 香港토 점종지교군대 당대 망조기 법할러 규티 눈대타 중감타 변조기 편제 2편용어 치부터 첩지 3년 2부 총동제와타 망추냠내 균체매발 딩습도 동신이 없이 선조령기 랑종기 류제바 댄진촌좀라기 깨자샤도 샴나티호기 시브제난드 댄진통톱라네 모조능그리
1: 제로니동 제조류 예용기 매주양 당부주배 탁주진도르티 도왕아베 치주루니 치주두님바라 안회이 호베르비와당 랑종기 류제바 댄진촌좀라 메르순도주진도르키 표미촉배 매주앙이바톱네 껌니슈배 이시야 류제덴조라 슈왕톱두 참디르 랑종기 류제바 댄진촌좀라레이나 제시데리슈주인 생년기 팅디 리젠슈즘 타가시기 리젠티 좀지 겐고르 난겐 치리 왕자라타 십시리 챙구 난겐 부산 된들라리
2: 신례 뮤강 변종 예라 뮤강 기 뮤빈 학장 고르 통조르 니에동레게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게게로 부르게 중국 신례 뮤강 변종 예라 뮤강
3: 谈的你毕竟起去做你说这个记得大事。

파미 이네레다 릉니 부줄이야야 그래서나 릉니를 파르제단지 체두 그린체 쇼리스 체딘제 롭스웬나 요마리 이네레다 출리야 네루 딘제지 유베디 이네레 뇽도 모두자 야 릉니 기메스디 촐라 주닝 딘제 요리스 체 손샤나 좀보고게 이네레 튀규네다 그래서나 딘제기 토삼지 기제 릉니를 차와상 뭐 카르체 이네레 다는 신키 네버스는 컨테지 폰디 유비니리 투다나 부군투 거친 치 삼제 기랑게 그레스니 릉니기 로도 디마냠바 무투 미질랑 갈이야 둥긴는규 친구 슈샤라

왼잠 기 채무 그 인수 왕잠 기 다우의 추달 기 다우의 왼당 기 캡스 탐지해라 신잠 파핍 기 나와게 쿠심 기 채무 진짜 기 다우의 골김 더강 기 그 인수 레모싱 자외 투 티초 기 니시러 르디에 기 구양 천잠 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0: 三乡科建创局党支部以冉永炯党委团师兄去及各个局级党部局党同年年从西部组建起局命年特别驱动端的冉所随三年以天天天来的年崇明我们永不老日来马代玩攀援穷游日为了亚天界年西个次春季天季总穷子乡
1: 목총주당지부수지춘주라지송비가미티직세난다 공리 등주 등기점 유바탕 랑총조로 템장 갸다 십시행이탕 미장 북제 십시행은 점유 티낭 땅유 미장 십시시 등유 랑총조니 신족래라 되네 초제기유 땅단 제급기 결장된비 우주오 표랑종종기 투굴 갑조오 랑총조 남반니 하장 제신 단어두비 총조식당 소리니 히말레 리주기 강리고리 유바탕 장유니 랑총조 덤리 신금기 총도지기인라 다 총도는 뭐 찾아버렸네 님이 뒤에 더 바로 찾아버렸다 흉놈 돌아 찾아본 땅당 계급이 끄딩 올라 찾아버렸네 흉놈 자체신 구육제바 총도 대강 제신 가르쳐 퇴바 제 총도 넘바 제우 중은니 땅당 계급이 끄딩인 바탕 정이 총도 땅 지부지근에 땅다 계급라 투지치 휴주인 주리 용종 굴러차버린 타 소아마위 김장내 레슈 미나 기점타 김민기 미나 숨점 레슈 토비스 로레 용급 차셔버는 티 숨주 수르락도 용기스
2: 아니 안 두장을 구두 그 제지라고 그래
1: 두장라 구두 차셔버는 니동 니저 숨로라 팀장제라 고모 니동당 미리 고모 기계점 된대지 그니 티자자 좀 고셔 되어있나
2: 티니
1: 니동 니저 시부를 차셔버는 팀장라 고모 직동 십계당 미장지 골 십계등주 점거지 타다주 목종지기 당 전중원의 제형으로는 당연기 지급이 원기니 망자기 치도 내가 지급을래 랑 땅당 계급이 겹조 휴지오 랑 종지 당연시킨원의 제형으로는다 개도 유바시바다 땅기 거딘 유바시바 땅기 반주 폐지해라 도난 유바시바 제기 전제기구나 이나 땅의 지경을 제외보다 세수토위안이니 땅의 계급이 기성 우주기 올라다 다수 종조로 내기 돌아 있는데 그기 돌아다 뉴벌의 법이 공주에마 세수 남아시이나
2: 아니 또 세지
1: 니동 죽을 올라 잡혀 랑 종조니 뭔데
2: 종조를 미해봐
1: 뭔데 종조를 미신 쪽비 칠레 염려강 태워지이나
2: 아
1: 칠레 염려 니 니동 이적성로나 정준종 긴급 시바 비전 정도식 니동 니식 저필로나 근데 시림 당자도 니동 니저니로나 근데 시림 당자도 니동 이적성로나 근데 시림 당자도 다 제가 더비 미우 불러잖아다 신성 길에도 부중 제가 니동 이적피서 놀래요
2: 아
1: 다 랑닝은 제가 제수 찾아보는 안에 있나 랑닝이 당유 니티 인내 자기로 망조 반주 폐지 인내 자기 앞으로 자기는 능력이 제수 내기 돌아 심휴 다시용 신다기로
2: 알로
1: 랑총주기 조리 전중 국이 요거 때문에 주네 랑총주기 자신 망조라 용법하는 대를 찾아보려 니도 니적성 놀라 찾아보 치자라고서다 니도 니적시 놀라 치자라고서 중스 레친지 랑총주 당 지부 증언에 찾아보려 랑총주기 퇴내 반주 대를 조리 전중 군다 지진기 랑총주기 퇴내 시행기 다 오자면 반주 폐지에 불러 찾아보려면 뉴욕 전부 열어

0: 제일하든지 뭐 대제니라 만족도도 용보 용지지다 티니인데 다도 디부르 차이나다 지당의 치정 용보기 싸게 불러 차이나 아니 치료기 망자 교용라 늑주 제섬으로 망자기 빠조 폐지다 망자기 강제 디부라는 무마 용보 소예 디부라 다주인다 뉴에다 마도 레밀디라 로짐 디니도 자미 니즈비 로부르 차이나 동주 교용라 차이나 캡상 고모 치숨주라든 망자로 마 된조지 디 맞아 다 동주인데 다주 동주인 차이나 동주기 교용기 미리 찬여면 뭐 차이나 고모 튕니다 둔돈 나가 좀 생기
1: 미리 찬여면
0: 뭐 튕니다 둔돈
1: 미리
0: 어 로지 대내 강제 시에디 찍니 차이나 다주 동주 땅 주부기 내지기 누바다 만조주의 차월이 돈이 다 야교지 내리기 올라 다 동주인 차이나 만유인아디 지용 강지 돌아 차이나 비미스부 동주 뉴바된데지 돈에서 시장을 아볼 조건게다 구자자위에다 티니자 동주부로 레네 메발라 레네 된데 그리지 근데 지금 다 다주인데 동주 불러 차이나 다 남들한테 팬을 헤매로 된다 찍 차이나 다 남들한테 죽준 체원의 총리 다 망자기 지당찬 취도기 내줄의 차이나 팀바레리라 추가라레리다 티니인데 차이나 성숑기 인데 디부르 차이나 마루르 차이나 답데 디균게게다 두루임발 다 성숑 마루디 찍 你 sumber checking that that tonsu koryu dibula checking, jengamgi, jengzukta, in the tehingi zada, tindidabi. Tini in the dibula checking, then tini in the kaita business, and that tonsu bula checking, ushi dafangi, moon de sumzamji, and yet jonche. Tini da tonsu in the tibula, tadunti chevle, in the tima in the kanazi, or lenisota, jigda, appealing when yamle kandu, ota, jigdang checking, lung yoyegi, gomo, kulu kanzi, the kajang, ti, jedalakzumji. 텐데진 요예이다. 티니다서는 루기 센자소지 인내려온다. 소리도 마선이지. 근데 지금에 디 책이나다 다도 그지는 통주 효용의 망자게 폐지 돌아. 편의도 마서 레메트. 땅 주부기 책이나 니도자미 니휴드피 남란디 보라 책이나 다도 통주 구디기 네디기 뉴바 책이나 다지 땅게 마뉴 지적이 돌아 책이나 다도 통조랑니 장바줄라 정발랑 문희 돌아 하나잖아. 망조라 니라 니제 숨주되디 협상 고모 치숨주잠지 망자기 우마 반여다 인데 곱셔 된대 진짜. 다 인데 득제 되래 차이나 다도 총조 차이나 멜리 인데 향주 이주 향무 니라 차이나 득제게 돌아 차이나 돌아 치원니 디니 인데 쯤망하게 저기 두고 치워지. 디니 냠레 강도 엽산이지. 디니 인데 가르스나 다주인데 코류기인데 송조기니 볼데 차이나 추작제기 수제군이지 대제니인데 노루인데 직다 디니인데 냠리 강도 센자소지기 두고 차산지 대제인직소 다 뒤부는 차이나 다인데 다주 종도 차이나 냠리 강기 서신 무 야락도지기라 차이나 무 야기이나디 제망하기이나디 대제인 돌아다 제망하기 달로 인당하기 마중마 마중 뒤행이다 묘자기다 대진이 재산고는 들에 표절다 다 뒤저기는 응마색이나 미들레스 라제트고 다다 간지 라제트마고 소소로 주 용보 용이 된대 간지 베니지도 자기는 다도 쿠르진 총돌 자기는 다 지기니 자기는 체릭단 준비 인다 신뢰 니불에 자기는 다도 투제 되기니 더둥 뒤 화지 더는 다도 총돌한 게 집이 반조 용법니 무주니 뇌니 다 지당 총소 대매기 총소 교용기 망조기 신가대진 차상 뜹주어지다 닌사견 대진이 누르 종주 신가대진다 뒤쳐야 되지는 망자 대진이 알리 있는데 용법을 노조가 된다 이게 강제 다시면 두 개 돌아 세겨 디니 인데 세 안이 뒤불에 세겨 나도 그전 종조 대응을 하고 비고니 다지 땅 자세는 안 미래 찬용 용법이 다지 땅 티숨 된다 파위 다다도 뉴바다 마선 되지
2: 생행게 공통행게기 센트와 티니 살규바 我们电子拉他这是给不了那么一级别为直播生就如过去图重视他的东西特区级体育三倍行别娘三二西伯提里你前作用把他总之把次人中文年天天两岸最内前三能把他拖起来修个人我们做几面内前呢养家金用天天故事难过

0: 가고네 개베 직 준비이나 두스거데 큰 시험이다 두스거데 시도 잠바 롱고 나고 게임 지기 지기 하하하하 나 제지 뭐 주네 랑랑 강샤제 미세규 준자 너버카스 두스거데 시요리스 먹주 건돈 바 오슈주게 미초지 치제 디게 어느 조사 시가 송장리야 뜻이 들리기 시장자가 용버리스 디네 송장다 우용 군인에게 조사 시게 코리올이야 연교게 정조 창물로 짬이 소야기 주도 지도 잠바 시슈게 가르시게 요레스나 아주 군하니 리크유기 메세기를 샘바상고 유베 메 요리 배차샤나 예부 중리 스니디 잠심 침부 유베다 수단된베 미지지 미시엘라야 랑가 미디야다 덴부 딘두 지니엘라야 로결 지니지리 미디 제가야 너비게는 용구마리 두스크 대시에도 송장의 권이 아니 시슈리야 보디 제가 담버리스 대즈만 고공리야 시슈게 보디 티요버리스 보디가 송장다 우슈줄리야 구츠 제차도 잠바 송장게 보디야 고진 육지지테니 가르시에 열에서나 보라키랑 몰대제 샤비이마도 지 케나조 종수 대윤교가 미창물로 잠이 속어야르스도 이내레 kiraan mizan chigi jibab yago yubde deje kinaan zu zhongzo yun gyogi mi shenda digi guyan dambi duskade shedu zamba bu zhongli ge bim sal zu ni cha cegi yoris yan song jange
1: nima kashe ringa du du ba di kuyuk mesi choya ne su dibi mebi shita chungsu tatanda zhuzan shiga cu linje kinaan zu zhongde ya nubi genye mebi su ca je zang kina zu zhong zu tenpa re re le ya semg cunji zi zi le ya dren bo chu chu su re di yin dusk de xie cedu zamba gyebu zhong li ge zun gyo ki midi ge le ya dren gen dren gi ge vris di lhama ge zhu zan shi ge zhuri lhama di ge topche gyeb che kolona lu vris bong shio sum ge magwen di ge le ya

남초 남불행기 내 원점 체매 루연 시변의 신신심나와 닝타분의 토제는 시구이 내 젠디 케기니 뮤니 톱세 토베 루와 유라 원점 체매 루연 시변의 젠디 세네 니로 시로나

0: 那我们呢，听起来这就是被松懈躺不停了。什么次点来给了给到那边，那么是被松懈停了。其实另一年松懈点，你比如谈这个南国公平呢，啊，俺只有娘婆娘立春去，天天去帮着点呢，闺蜜的阿姨呢养家收银。连我爷过节，初一进俺端端锅汤，初一送俺你初一你锅，连我俺汤初一你也初端端银了。咱们呢，把三两零呢，听起什么卡躺不停是吧？听懂看了，绝对拿到收银了。欢迎公康生，
1: 给了康生。
0: 老看不上见他们啦。
1: 老，俺们唐同嘛，俺们生活唐不的可能有多少？
0: 嗯，俺们
1: 这里给了给了了，俺们来在乌州的，俺们小外村的康子村的小姑娘了。
0: 他在哪？见他们啦，十八点个军训，十四年这边了。
1: 啊了。
0: 老老，其他六七那熟男姐呢？这只区别，这里来几来个大南边，南这边送些点水瓶子呢？
1: 那是这里来几来个大南边，俺们南下的。唐同嘛，给了其他呢，这边俺们这些把制度男人给扒上了的，俺们这些年轻人给来这来说用的，用了皮鞋，其他是老三辈的，我看适当的找了没有，这什么都学了。
0: 他在哪？
1: 老，俺们现在俺这，特别朋友都学一遍，旁边的那皮鞋，其他是，老三辈的，我看适当用，这什么都学了。
0: 您谁？
1: 老，俺们现在俺这鞋子，你说老说老这。그게 기계겐 참겐 우르라 피제겔라 마 로사레 남궁함 제나다 차와람 좀 대심도 주이나
0: 네세
1: 안티네 제겔라 디 나즈 나슬링골로 남 겐궁갈 알피제 겔라 쿠란라 안 로사레 남궁함 세다 요 대심도 주이나
0: 네세
1: 안티네 나즈 그게기 양즈도 주이베 그게 전저 데마온들라 피제 그러니 로사베나 공감 세단다 자발람도 언제 좀 주인.
0: 너.
1: 그래서 안 줘도 냐면 내가 이제 약도 양도 언제 좀 줘.
0: 도체나.
1: 너 어디라?
0: 너 당나라.
1: 당인 도체.
0: 너 시린차 고아 삼기 송세리 얘네 기랑게 돌려버간 세로나라.
1: 아니 삼기 송세리 기나 중요한 도 세로나.
0: 도체나 시린차 고.
1: 슈.

0: 디디즈 오 파참 다 파참 수십에 사십주 수디 나돌이야 유댐바 체버와라 어 가르시에와래 민탕미 민탕 칙소 니기 펄기두 주베 인베 내 딘데지 세세 체버와라 베다지 차샤베 있나 치에바 탕 좀바 탕 쯔바 제니 케베 차와 숨이 십에 빼디라 차준이 십이나 탕아 탕디 치에바 탕 좀바 탕 치에바 탕 좀바 니 쯔바 쏘기 니네 펄기래 야이나 자와 더불어와라 제자 니 십에 민탕 민쏘기 펄기두 죽어바디 쏘숨어와라 쏘댐바 치에바네
1: 新建南部处公共商，唐代开南区新新八天的平江龙井年轻猎工培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线，列前地南平江六八前面给人七亩啊七零多吉拉年，培给大锤日别过了七零南西月别三南月秀。
0: 唐代的下面呀，我都去给丢把糖、鸡把、军煎了，烧把七个了，烧把汤，我点不住个了。当我点不住个铁蛋的唐代在煮煮的南北团的西北人呢，丢把一年的，鸡把一年的，军煎一年的，七个一年的。 고든 테다 댐베 네급라 야이나 당아 당디이나 벌기를 주버래 또 벌기 주버래 언데 용수 벌기를 주버딘데 레베스나 태양 말에 빼나 낭도 타마 지유발라 당아 댐벌 주버세디 당아 댐벌 주버 시베급기 당아 댐벌 주버 당다디니 탈어 주버샤다래 루발라 딘데 송다 다리디에 벌기 두세 파참수스 동에디 조치월 공부를 마도 당자 주제 벌기도 주고 인배 겹그 말에 루알디나 나도 조치월왕도 송부딘데지라 문제 난고에디 개침부시버리 민강룡의 파참수 시베 지강디댄낭제 지강니버디에 자올라 근데 송부드베스나 송부라니 니버잘 송부디 Tumbalani nipa jar shibe cikang di ngantula kare ngodo nangwade besna tangde chegi dhubchugi nambadi sewar chebari. Da tari deshegi zumba tang nipa sosu changma lo karesna kurim sewe chengmingjiri. Diyang zo mikjadi koba mikwarsna jinju yigi le kogugyore. Da cheza jinju yigi zumba ta tang 你把我一了叫我的完了今天送上金柱跟松巴塔啦完了金柱跟你把我一家儿媳妇扩定的这张第一呢松巴拉你把家外你那汤啊汤西北汤的彻底煮煮的塞我切不完了那这个松巴汤西北搞了呀今天送我完了天里煮汤鸡巴汤 军舰七个档案啊，我送不得，是吧？提纲你不提，俺都拿听到他的这些钱不得，是那唐代车给团扛垫背，出的俺都拿这些拿完的。提纲送不提，各国的设备，天里堆塘几百五十百铁器多了，天地呢，天也点么他不得，天也点么他不应得，地卡都扩了的，是那。 콩도 숨바라니니바자외당대체디로코와데자당당대체디오나튼다카데땡글베스나두바당지바군젠당지거다가능신기당아제땡베퉁알라땡바주버레스땡낭거데당대코등강탕강땡바르주버르베스나자왈라야이나 외땡기 공부능신 슈버이나
2: 黄老样三万能行，那对吧？糖、鸡巴、云煎、七个糖啊，这囤啊，咱们店把就把银送也的呢，早晚我店给囤起，就是俺不得的完了。咸阳可是呢，俺不提供了没对呗，糖的吃。